화려한 빛깔과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마다 날카로운 가시를 또 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미를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시간도 찾아오죠. 하지만 장미가 가시 속에서도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도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팠고 또 현실의 무게에 지쳐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시만 보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 피어날 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시 같은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가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패티 페이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요. 아, 맞다. 5월 하면은 또 장미의 계절이지 하는 분들 있으시죠? 5월에서 6월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기도 합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에 장미가 가장 화려하게 핀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장미꽃처럼 진한 향기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하면은 또 저희가 장미의 계절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장미라는 두 글자로 출첵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장미꽃을 올해는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예쁜 장미들을 많이 볼수 있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혹시 우리 뜨랑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아, 여기 가면은 장미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좀 장미 예쁜 꽃들을 좀볼수 있을까요? 오늘 장미 이두 글자를 들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장미, 네, 두 글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42번님, 샬롬, 베란다 창밖 풍경이 너무 예뻐요. 푸르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라고요. 2042번님 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푸르름이죠. 저도 푸르름 그 생기나는 파릇파릇한, 네. 그런 나무들도 그렇고, 새싹들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은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네. 육안의 82번님께서도,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4420번님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라고요.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머니 이름으로요. 전파 선교사 가입해서 어머니께 그 전파 선교사 그 가입 증서를 보내드렸어요. 지금껏 받아온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동생까지 가입해서 트라이앵글 전파 선교사에 패밀리 전파 선교사로 올라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네, 전파 선교사가 되는 그날까지 네, 저도 축복합니다. 아, 7201번님께서요. 장미 사진인가요? 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영일대로 가세요. 왕 장미들이 벌써 한창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영일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또? 영일대는 알죠. 바닷가, 그죠? 그쪽 라인 쪽으로 쭉 걸으면은 다 장미꽃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좋은 핫플레이스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네요. 네, 7201번에. 감사합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영덕, 또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여기 가면은 예쁜 장미를 볼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5470번님이세요. 샬롬, 주님 주신 이 하루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장미꽃을 보시려면은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진짜네. 울타리가 있고 와, 빨간 장미가 진짜 활짝 폈습니다. 어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아니, 우리 5470번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장미꽃을 보시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네가 어딘가요? 네. 정말 예쁘네요. 사진 계속해서 5470번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원도 있으시고, 네, 정말 예쁩니다. 오늘 장미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의 출첵도 같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충효동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저희 동네였나요? 어머 이렇게 예쁜 데가 있었어요? 몰랐네요. 경주 충효동 네 사시는 우리 5470번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꼭 볼게요. 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앞에서는 영어 찬양 들으셨죠? 이제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러빔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습니다. 8291번님께서도요, 장미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장미의 계절 5월에 미소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났지만 5월 가정의 달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행복한 한달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0767번님께서도 장미 사진 보내주셨고요. 1772번님께서도 와 예쁜 장미. 네. 요즘에는 그렇게 담장에 있는 장미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은 담장을 따라 곱게 피어난 장미를 만나게 되죠. 누군가의 집 담벼락 위에 조용히 피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또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담장 장미, 네. 자기만 아름답기 위해서 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좀 멈추게 하고 또 지친 마음에 미소를 건네고요. 또 삭막한 길가의 향기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미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 장미처럼

0: 은친절 하나로 누군가 하루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95번님, 3년을 연달아 갔던 곡성 장미축제. 와, 장미축제장 사진이고요. 포항에서 가까운 울산 대공원에 가보시면은 후회가 없을 거예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나요? 아, 여기 보내주신 사진은 곡성인가요? 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장미도 보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장미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어머. 5월 20일부터네요.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 영남권 장미는 여기가 원탑이죠. 라고, 오, 영남권 지역에서는 울산 대공원이 장미가 가장 예쁘다, 좋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경주, 뭐 포항, 영덕, 영천, 타 지역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한번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767번님, 경주 황성동 길거리입니다. 라고요. 장미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연한 핑크부터 시작을 해서요. 선홍색도 있고. 정말 곱습니다. 색깔이 고와요. 1772번님께서요. 장미꽃이 아름답습니다. 아유, 이 장미에도 저를 또 갖다 넣으시다니. 아유, 제가 참, 장미 옆에 가도 될까요? 정은수 PD님처럼 고와요라고요. 주님의 숲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저희가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미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1: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이번 주일이죠. 네, 이번 5월 17일 주일이고요. 오후 3시입니다. 오천교회에서 소리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오천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소리의 일이었거든요. 함께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2312번님도 장미로 들어오셨어요. 아유, 참.

다들 왜 이러실까? 장미처럼 아름다운 정PD님, 미소짓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요. 아멘, 아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장미 출첵을 한건 아닌데, 그죠? 아시죠? 여러분 모두도 장미처럼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아시죠? 오늘도 그렇게 장미처럼 예쁜 향기를 날리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닿기를,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이었어요. 5470번님도 오늘은 제가 신청곡도 안 올렸는데 주님의 숲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PD님 사랑합니다라고요. 아, 이 곡을 신청하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누군가가 또 대신 신청해 주면은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 말씀이에요. 네모는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무엇이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인생, 2번 추억. 1번은 인생이고요. 2번은 추억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2번 추억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들의 꽃과 같도다. 1번은 인생이고요. 2번은 추억입니다. 인생과 추억 중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이성애님의 창밖에 들판을 보아라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함께 나눴습니다. 이곡 신청해 주신 분 있으시죠? 주님의 숲 1772번님의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뜰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퀴즈 정답들 번호로도 보내주셨고요. 뭐 인생입니다, 추억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양을 들으시고요. 와, 제가 쓴 가사인 줄. 네. 아,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사가 내 이야기이냐, 그죠? 네, 그렇게 들리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네. 다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마냥 그 세상을 좇아서 살아갔을 겁니다. 네. 4540번님, 들풀에게 뜬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2부, 1부 때 제가 들려드리지 못하면은 2부, 네,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401번님, 효자 장미공원 다녀왔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맞춰주셨습니다. 아, 효자에도 장미공원 있어요? 몰랐어요. 네. 예쁜 장미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400번님, 장미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장미 두 송이에다가 노랑 붓꽃, 클레마티스는 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사진 석장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노랑 붓꽃이군요. 정말 예쁘네요. 어쩜 색깔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샛노란. 너무

0: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예담이 생일이에요. 잘 먹는 예담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손주가 예담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예담이 생일 축하하고요. 더 건강하고 밝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길 저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축하 축하합니다. 퀴즈 정답은 저희가 오스와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으신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 잠시 후 함께 나눌게요. 오스와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4일 말씀입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5월 14일 역경을 이기는 습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나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처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네, 오스발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4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은 인생이 정답이었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기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아십니까?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세계사에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영토는 인도에서 구스, 즉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러 무려 127개의 지방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하수에로가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자기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127개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무려 180일간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 4절은 그가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긴 시간 베푼 이유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그 7일간의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에스더 1장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상세히 묘사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음으로 만든 걸상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열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 왕인 아하수에로의

0: 부귀와 영화, 심지어 술잔의 모양까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아하수에로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누리라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과시하는지를 리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 모든 부와 명예가 다 내가 힘써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수에로로 대변되는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가 뽐내던 이 엄청난 부와 명예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낱 소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은 한결같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진행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 내가 그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와 능력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한낱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고 당장 눈앞에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팍팍한 삶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당장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권력 앞에 절대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변에 그러한 권세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숙을 빚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세상 권세가 두려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앞의 승진을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은 잠시 미뤄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제국마저도 나를 위한 소품으로 쓰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정체성이며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0: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들풀의 깃든 사랑,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4540번님의 신청곡으로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0: 네, 사랑의 드라마 매주 목요일 2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 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오늘은
0: 반갑습니다.
2: 든든합니다. 꽉
0: 꽉
2: 찼습니다.
0: 찼죠, 이제.
2: 네네.
0: 목사님 한 2주 자리 비우셨나요?
2: 3주.
0: 3주인가요?
2: 제 생각엔 3주 같은데
0: 3주 같은 2주.
2: 네.
0: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1: 네.
0: 바쁘셨어요, 그죠?
1: 덕분에 잘 다녀오고 잘 지내고.
0: 네.
1: 다 두 분 다 제가 다녀왔네요, 그죠?
0: 네.
1: 서울로 네. 제주도로.
0: 네. 아. 멀리 가셨어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여기 잘 다녀오신 모습 보니까 저희도 반갑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아니, 벌써 이제 5월도 이제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2: 네.
0: 네.
2: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이제
0: 내일이면 스승의 날이죠.
2: 네. 네. 그렇죠.
1: 그죠. 너무 빠르죠.
0: 네.
1: 그쵸?
0: 빠르네요.
1: 예. 아, 유독 매년이 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매년 빨라지는 이유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0: 나이 때문인가?
2: 시속이.
1: 시속이 좀 더
2: 예,
1: 다르죠.
2: 시속이 다르대요.
1: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서 달립니다.
0: 네, 네, 달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육아는 파리버님도 목사님, 권사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라고 하시면서 네.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매번 그죠. 네.
0: 아니 진짜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좀 뭐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보내고.
2: 네.
0: 근데 내일이면 스승의 날이고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2: 아 그런가요?
0: 네. 네.
1: 맞아요.
2: 네. 근데 저희는 또 5월달에 음력 5월이지만
0: 네.
2: 우리 부부가 또 생일이에요.
0: 어, 권사님하고
1: 그러니까
2: 예, 우리 애들이 바빠요. 아니 우리 애들이 바빠요.
0: 네네.
2: 어버이날 조금 지나서 아빠 생신 뭐 엄마 뭐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우리 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한꺼번에
0: 생일을 뒤로 미룬다.
2: 한꺼번에 뭐 네. 행사하는 걸 좀 뭔가 하나를 좀 뒤로 미루면 좋겠다. 뭐 우리 막내
1: 그러네요.
2: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0: 네, 그래요. 근데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2: 네.
0: 네, 얼굴을 자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거고 아까 목사님께서 한턱 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 그러면 한턱 내셔야죠.
2: 네, 내야죠.
0: 아,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4540번님도 목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소나기 교회가 있거든요.
1: 네.
0: 기계에 위치해 있는 성계교회 다녀왔습니다. 황호근 목사님께서 심어하는 교회고 올해 1월에 가셨어요,
1: 네,
0: 목사님.
1: 따끈따끈
0: 네.
1: 부임하신 지 따끈따끈 하세요.
0: 저희 갔을 때
1: 네.
0: 기억나세요? 누가 우리를 맞이해줬는지? 네.
1: 그 아니 아들 딸이에요.
2: 오,
1: 아주
2: 4명이에요?
1: 네
2: 와,
1: 명인데 딸이
2: 와,
1: 셋이라는 게 너무
2: 너무 감격해서
1: 부러웠어요.
2: 그러네요.
1: 예.
2: 좋으시겠다.
1: 저희가 갔을 때
2: 네.
1: 셋째만 못
0: 받고
1: 봤고
0: 네.
1: 첫째, 둘째, 그리고 넷째 막내까지
0: 막내까지.
1: 봤거든요.
0: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막내가
2: 네.
1: 웰컴
0: 웰컴
1: 주스라고
0: 주스라고. 맞아요.
1: 주스를 저희들한테 한 잔씩 줬어요.
2: 막내 유치원생이요?
0: 7살이에요.
2: 어린이집.
0: 네.
2: 대단하네요.
0: 네, 두 딸이 웰컴 주스까지 주면서
2: 이야.
0: 환영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어색하지 않고.
1: 어른들 섬기는 그게.
0: 이야. 네네.
2: 그러네요.
1: 네.
2: 성교계 정말 재밌겠다.
1: 그 애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좀
2: 그럼요.
1: 활기 있고
2: 맞아요.
1: 어르신들 요즘 정말 애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2: 그렇죠.
1: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 3명의 공주와 그저 한 명의 왕자가 갑자기 1월부터 나타나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 180도 확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달라졌죠. 거기다 또 신방도 애들이 스스로 자전거 타고 만약에 어르신들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2: 신방 다녀요?
1: 예, 자기들이
2: 이야.
1: 왜안 나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2: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1: 그리고 또 안내위원까지 해요. 예배 드리러 또
2: 네, 오시는
1: 어르신들
2: 오늘
1: 오시면
2: 맞이하고,
1: 주보
2: 정말,
1: 드리고.
2: 정말 행복하겠어요.
0: 맞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이 나요. 우리 지난주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아이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미소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우리 9048번님은 오늘이 바로 로즈데이입니다라고 하시면서
2: 그래요.
0: 보내주셨나요? 저는 로즈데이인지 모르고 그냥
2: 그런 것도
0: 장미
2: 있나요?
0: 있나 봐요. 그냥 장미로 출첵을 받았거든요. 장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미 로즈데이네요. 몰랐습니다. 5월 14일이.
1: 그런 날도 있어요?
0: 보통 왜 14일? 보통 14일을 이렇게 좀 기준으로 해서 무슨 14일, 4월 14일, 뭐
2: 그래요?
0: 6월
1: 그런
0: 14일
1: 거예요?
0: 그런 게 있죠. 네.
2: 우리는
1: 처음
2: 전
1: 들었어요.
2: 워낙 그 해가지고 그저 13일에 금요일만 아는데 와 로즈데이도 있구나.
0: 네.
2: 좋으시겠다. 그죠?
0: 장미를 다들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2: 그러네요.
0: 네. 근데 뭐 우리 목사님 그 송동 쪽으로 가면은 장미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
2: 많죠.
1: 길가에
2: 교회도
1: 그죠?
2: 있죠. 네, 많죠.
0: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2: 그랬구나.
0: 장미 사진을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또
2: 네.
0: 보내주셨거든요.
2: 그러네요. 예쁜
0: 네, 너무
2: 장미네요.
0: 예쁘죠.
2: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참 이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네.
0: 네.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성계교 얘기하다가 장미로 왔네요. 근데 성계교 갔을 때 저는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그 새소리. 와, 그 새소리가 하나도 아니고 노래를 합창을 하고
2: 숲속
0: 있더라고요.
2: 같죠. 그죠? 예, 나무가
0: 네네.
2: 있어서.
0: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로는 그 새가 이 성계에 다 왔다라고 하시면서 도시에 있을 때는 듣지를 못했는데 성계에 오니까 와, 정말 그 새소리에 너무 기분 좋다, 하루하루가. 힘이 난다 하셨어요.
2: 아니,
0: 네.
2: 새를 기르는 거예요?
1: 아니요, 날라와요.
2: 날라왔어요.
1: 와서
2: 도시에 있던 그
1: 예, 목사님
2: 새가.
1: 따라오 아마 왔나 봐요.
2: 와, 세상에.
0: 목사님 그 표현하셨어요. 까마귀 떼가 정기줄에 쫙 앉아 있는데 무슨 뭐 가운 입은
1: 예,
0: 성가대처럼
1: 성가대처럼.
0: 그렇게
2: 와.
0: 찬양하는 것 같다. 그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2: 야.
0: 아니, 송동에도 새가 많지 않나요, 목사님?
2: 와, 멋집니다.
0: 멋진 표현이죠? 네.
1: 그리고 교회도 너무 시골 교회라는
2: 아니죠.
1: 느낌이, 그거보다는
2: 리모델링해서
1: 리모델링
2: 잘했어요.
1: 해가지고 너무
0: 네.
1: 예쁘고, 또 뭐, 어쨌든 목사님도
2: 그 십자가가
1: 젊으시고.
2: 인상적이지 않으셨어요? 강단에 있는 십자가?
0: 아,
1: 그래요.
0: 봤습니다.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아.
0: 그게 이동이
1: 한쪽에,
0: 가능하다
1: 한쪽에
0: 하시더라고요. 네,
1: 있었어요.
0: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동이 가능하다 하시면서 되게 독특하다
2: 네,
0: 생각했어요.
2: 맞습니다.
0: 네네.
2: 그렇죠.
0: 목사님 보셨나 봐요.
2: 맞죠.
0: 아, 네. 그리고 에어컨도 천장 에어컨이 네. 잘 또 갖춰져 있었고 네. 참 좋았습니다.
1: 안에 내부는 시골 교회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녀가 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 동네가

0: 환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멋진 교회였습니다.
1: 절에 다니는 할머니한테 네. 전도하고 있대요.
0: 아이들이?
1: 아이들이.
2: 전도 드릴까요?
1: 네, 근데 성이 같은 거예요. 아. 성이 같으니까 내가 니네 고모다 할머니가 이제 이러시면서 둘이 이제 둘이가 아니라 좀 친근해질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마 그 할머니 네. 분명
0: 그러니까요.
1: 네,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내가 너희 고모 할머니쯤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가족이면은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도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기계 위치에는 성계교회 황호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그 사역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 네, 저는 2026년 1월 첫 주에 부임했습니다. 올해 왔습니다. 저는 여섯 식구예요. 네, 사모 또 아들 딸 딸 딸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중3, 6학년, 4학년 7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인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직 어리고 또 밝을 때 와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없는 교회였는데 참 좋아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이 참 정확한 때에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심지어 뭐 성게 냄새도 좋다고 하고 네. 이유가 없이 좋대요. 저희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 우리가 아빠가 이제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 온 가족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선보로라고 하셨을 때도 다 같이 기뻐했고 또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뭐 시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마음 주셨구나 생각하고 어른들도 농담처럼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사모님도 오셨지만 또 아이들 4명도 사역자처럼 행동한다고 네, 부목사 같다고 네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십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타지로 많이 가시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또 성계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시무하시는 항전 직분자들도 타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경우거나 아니면은 포항 시내에 살고 계시면서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말, 주일에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고 대부분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은퇴 항정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 재적은 7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의 출석은 이제 한 50에서 60명 사이로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전에 우리 자녀들 성장할 때 그럴 때는 이제 100명도 훨씬 넘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중에 담임 목사지만 우리 사모가 담임 사모지만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지만 섬기자 무조건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그 어르신들 85세 이상 되신 은퇴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 나눠보면 참 이렇게 간증이 많으시고 또 그 늘 기도하셨던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도 그냥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10분이 넘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교회 곳곳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역사는 71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한 역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역사 중에 성경 구락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일반 아이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성경 구락부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그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28군 28인용 텐트를 치고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참석했던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넘게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자리 그 천막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또 리모델링 된 것도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모델링 했지만 그 후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다 타지로 가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이 성계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할머니와 같이 오는 아이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귀한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일마다 안내도 하고 어버이 주일 때도 이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기로 했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보통 이제 목회자가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옆에 서가지고 저도 악수해요. 악수해요. 이렇게 하니까 경상도 어른이 좋으셔도 표현도 잘 못하시고 무뚝뚝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또 활짝 웃으시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성계교회 목사님 새로 오시고 아이들이 참 밝아가지고 교회가 참 밝아졌더라. 그런 소문이 또 지역에 이렇게 나게 되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기특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잔소리도 많이 하죠. 뭐 방도 치우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시키면은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사모랑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90 넘으신 은퇴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자. 한 명이 그래요.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네 명이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서 하루는 가면은 뭘 하고 오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면은 앉아서 이제 권사님 이야기 한참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첫째가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고 오고 또 경로당도 우리 집 드나들듯이 자주 다녀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 교회 안 오시는 그런 동네 어르신들도 아이들 참 예뻐해 주시고 여기 동네에 황씨 성을 가진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니까 하루는 내가 너희 고모 뻘쯤 될 것 같다. 고모 할머니라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모 할머니 고모면은 교회 오셔야지 왜 안 오시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네 한번 갈게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구두 약속은 하셨습니다. 또 우리 바로 여기 뒷집에도 오늘도 저기 은행 볼일 보러 갔다가 사모랑 마침 장 보고 이렇게 차편이 없어서 계셔서 같이 가세요 해가지고 같이 모셔서 왔는데 그분도 원래 이제 우리 교회도 출석하셨었고 또 안강에도 교회 다니셨는데 지금 좀 쉬고 계세요. 집안 분들이 뭐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분

0: 너 만날 때마다 빨리 교회 오시라고. 어느 날 주일에는 그분 집에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요. 주일날 그쪽으로 잘 나오시지 않던데 그날따라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보자마자 얼른 교회 오세요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보 가져다 드리고 온다고. 그다음에 여기가 길이 좋아서 그런지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주말에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줄지어서 오세요. 그럼 아이들이 또 뛰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전거 타세요. 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전도도 하고 심방도 하고 네 교회 자랑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켜서는 그렇게 못할 텐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래 그 심방을 한 번씩 갈때 요청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같이 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들 특송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면 병원 심방을 갈때 아이들도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그림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림 그리고 권사님께 남기는 말 쓰고 해가지고 그걸 드렸더니 좀 권사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곳곳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교회 출신이지만 지금은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도 그 편지를 보시고 너무 감사해하시고 또 전화가 오시기도 하시고 또 지난 주일 마친 후에는 한 여성분이 이렇게 오세요. 젊으신 분이.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여기서 성장했고 교회학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오셨대요. 지금은 결혼해서 8개월 아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걸 쉬고 계시고 저기 시내에 살고 계신데 예전 생각이 나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반갑고 우리 사모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하고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사모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하시고 그래서 참이 교회가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 같지만 목회자도 많이 배출하고 곳곳에 평신도 사역자들 많이 배출한 참 귀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두 명의 소중한 아이들 중심으로 다시 2026년 성경 구락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교회 출신 분은 항상 인사를 하잖아요. 성계교회 누구 사모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 성계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만 듣고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네. 이게 10년 전에 이 건물 자체는 76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 당시 교회 건물 특성처럼 하얀 바탕에 이런 볼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보통 이제 빨간 벽돌 교회는 80년대 이후에 짓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76년도에 지은 교회인데 에어컨은 이게 자리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임 기념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1: 목사님 부모님께서
0: 네네 이 교회가 지리적 위치로 독특한 점이 교회 이름은 성계교회지만 집원으로 들어가면 학야리 이래 이 교회에서 왼쪽이 성계리고 오른쪽이 학야리예요. 성계리와 학야리 딱 중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동네를 차를 타고 돌아보면은 이 교회가 그 계란 노른자처럼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교회가 보이고 또 들어올 때도 교회가 보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위치가 참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을 해주셨고 또 이곳이 그 고인돌로 유명한 또 지역이거든요. 남방지식 고인돌. 그래서 북방지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띄어서 있는 고인돌이라면 남방지식은 그냥 커다란 돌이 땅에 박혀 있는데 그게

고인돌이에요. 근데 고인돌이 이제 쭉 분포되어 있는 위치상으로 이 교회를 또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 또 여기 위치가 좋은지 교회가 먼저 들어섰는데, 옆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좀 유명한 분처럼 보이는 무덤이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그 무덤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문중 무덤이다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김격이라는 분의 부부 합장인데,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와, 여기 교회가 위치한 곳이 좋은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 교회가 다 비슷한 특성이겠지만 가족 공동체예요.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의 모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그런 특성이 있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전에 장로님이셨던 분 자녀가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도 그렇고 20, 30대 성도는 지금 없고, 네, 가장 젊은 분도 이제 50대 초반이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린 저희 부부가 부임하고 우리 또 다음 세대, 네, 자녀들이 또 오게 돼서 감사한 것 같고, 여기가 이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은 시골이잖아요. 완전한 시골. 근데 오실 때 느꼈지만 한 15분, 20분만 하면 여길 또 와요. 그래서 아, 한 15분, 20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간혹 차를 타고 지나다녀요. 저분들이 누굴까 봤더니 여기가 공기가 좋고 하니까 젊은 분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하러 이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처럼 우리 도심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좀 지친 분들이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좀 쉬어가시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낯선 분이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데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시내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인데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서 다니다가 도시락을 싸오셨는데 여기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항상 새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새들이 뭐 다양한 새를, 저는 참새가 시내 살 때 그 멸종했는 줄 알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랑 아이들끼리 어떤 대화를 했냐면 까마귀 성도들이 몰려왔다고. 네, 까마귀 성도들이 마치 그 무슨 가운 입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 찬양대가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 장난스럽게 지휘하고 이렇게 까마귀들 날아다니고 그런 경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교회 본당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쉬어 가시고 기도도 하고 가시고 동네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쪽에 고인돌 문화 거리라고 포항시에서 이제 팜플렛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성계교회가 들어있어요. 보통 그런 팜플렛에는 교회는 그 들어갈만 해도 잘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몰랐는데 누가 알려주셔서 봤더니 성계교회가 새마을 발상기념관에서부터 시작된 그 코스에서 4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성기교회 종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교회 종이 이제 종의 역사성을 상징해가지고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또 지역 문화를 알리는 팜플렛에도 실리는 그런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한 첫날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한 분도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는 시내 교회랑 다르구나 라는 느끼면서 현장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께서 또 기뜸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물론 뭐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벽시 파종 신방, 우리 1년 농사에서 벽시를 파종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계로 이렇게 자동화가 돼 있지만 중간중간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 함께 오셔서 하는 그런 중요한 1년 농사의 시작인데, 그 가정마다 이제 벽시 파종 신방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농사 비유 말씀 많잖아요. 그 전에도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읽었지만, 여기 오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도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농사 짓는데 병충해 입지 않게 해주시고, 알곡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알곡 신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말 알곡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오히려 이 시골이란 장소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볼수 있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현장에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살아가는, 특별히 농사 짓는 그 환경 속에 이렇게 같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쁜게 청소년들 와서 같이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이 어른들의 귀한 신앙을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고 나면은 자녀들 통해서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사장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 그런 또 신앙의 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찍고 또 글로도 남기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영상들은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시게 될때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장례식장에서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계교회가 별성 신의계를 써서 성계교회예요. 그래서 성계교회 부임하면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별처럼 빛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표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별처럼 빛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지거나 어떤 분은 교회 여기 오시는 게 어려운 분도 있어요. 집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살기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가진 뭐 네, 부모님들 시내에 사시더라도 성계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2, 3, 40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성계교회 다음 또 세대를 준비해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이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기계 위치에 있는 성계교회 황옥은 목사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저희가 지난주 취재를
1: 네.
0: 다녀왔지만, 네, 정말 그

0: 자연 풍경도 그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교회를 좀 섬겨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날도 좀
1: 그래요.
0: 공사 중이었죠.
1: 그냥 뭐
0: 네.
1: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냥 포항에 있는 좀큰 교회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0: 네.
1: 해주시고 뭐 아무튼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기계 하면 약간 그냥 우리가 시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그냥 거의 조금만 나오면 바로 기계 시내예요. 그래서 좀아 교인들이 시골 교회인데도 작지 않은 거 보면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 아주 멀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
0: 네네.
1: 정착해서 예배드려도 참 좋을 만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았어요.
0: 네네.
1: 같았군요.
0: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좀 이렇게 일꾼들, 네, 그렇게 다음 세대, 네, 젊은 또 부부들이 또 우리 성결교회 왔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2: 이제 교회가 이제 뭐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 건너면 시내고 그죠? 강 건너가면 이제 성결교회고 교회가 이제 사실 예전 같으면 논가운데고 지금은
0: 네네.
2: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큰 나무도 있고 이렇게 조는 교회죠, 그죠? 농촌 교회보다는 조는 교회로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예.
1: 그게 더 낫겠다.
2: 그래서 여러 이제 환경상 보면 참 좋은 교회고 환경 좋고 또 성도님들도 좋고
1: 공기도 맑고.
2: 공기도 맑고 새도 많고 거기다 우리 또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 귀하다 너무 감사한데 귀한 또 목사님 그러다가 공주님도 네세 명이나 있고 분위기가 너무 또 새로워져서 이렇게 소망 중에 우리가 소
1: 사모님까지 공주가 네
2: 아,
1: 분.
2: 네시군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시골에 위치한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게 예전에는 이제 요즘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자, 다 이제 도시로잖아요. 그렇죠?
0: 네네.
2: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지 시골로 돌아오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또 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또 거리 모든 게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고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제 진짜 새로운 교회를 또 심을 생각하고 또 섬기겠다. 그쪽도 여전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런 결단한 분들은 가시면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0: 그럼요.
2: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매김이 되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뭐 그건 천국은 가는 일이지만 정말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끈끈한 정과 행복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족의 기쁨을 누려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사실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갑니다. 하나님의 더 사랑을 누려가고 또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섬김의 소중한 자리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0: 맞습니다.
2: 어르신들을 많이 섬길 수 있고 헌신 많이 할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더 많이 기뻐하시게 될수 있고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1: 그것도 있지만
2: 네.
1: 저는 좀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좀그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 자녀가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물론 거기 주일학교가 있어요.
0: 맞아요.
1: 애들
0: 있습니다.
1: 때문에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주일만이라도 애들이 그곳에서 좀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좋을 것 같아.
0: 맞습니다. 그 근처에 또 어린이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막내가 다니고 있다고. 그날은 좀 가기 싫어서 왜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환경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네.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도 올 1월에 오셨습니다. 네. 부임에 오셨기 때문에.

0: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세요. 그래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또 경로당도 가고 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주보 나눠주면서 열심히 또 전도에 힘쓰고 있는 그런 성계교회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사모님께서 배은혜 사모님이신데 소망의 기도를 또
1: 네.
0: 진행을 하고 계세요.
1: 네.
0: 네.
1: 아유,
0: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소망의 기도도 많이 애청해
1: 어제
0: 주시면
1: 하셨죠?
0: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망 나누기 소나기는요. 기계 위치에는 성계교회 우리 황은호 목사님, 네. 황호성 목사님. 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 우리 황호구 목사님의 또 사역과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앞으로 우리 아, 이 성계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사랑들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육아나 81번님께서도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계 위치에 있는 성계교회 황호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평강등번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이고,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의 종을 잘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0: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자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의 종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주의 종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혹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의 종의 작은 허물만 보여도 쉽게 그를 비방하며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의 허물과 죄는 덮어주며 그를 사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섬기는 교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를 칭찬하고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칭찬하고 잘하는 것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칭찬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그의 좋은 점과 잘하는 일에 대해서 힘써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간에 정하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과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 즉 선교나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와 같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곧 주의 종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주의 종의 이름으로 즉 교회를 통해 구제하면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그 교회의 이름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주의 종의 이름으로 곧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나 선교와 같은 선한 행실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려고 선교를 하고 구제할 때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교심, 곳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하신 애청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거치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교회를 힘써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을 함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20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서원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궁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곧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목요일 진성의 사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서부에는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던 히피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과 허무주의 속에서 방황을 했고 유명한 록스타들의 약물 사망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70년대 초반에 히피 운동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의 25명 성도의 작은 교회였던 갈보리 채플에 부임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해변에서 수많은 히피 청년들을 바라보다가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고 캘리포니아 태평양 해변에서는 8천여 명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갈보리 채플 교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양탄자를 더럽히는 맨발과 청바지 차림의 히피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카페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넥타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며 히피 청년들을 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교회는 커피하우스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교제를 나누며 자신들의 음악에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CCM과 마라나타 찬양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교회였던 갈보리 채플은 3만 5천 명으로 부흥하였고 1천여 개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예수 운동은 현대 기독

그 청년운동과 CCM 문화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특정한 문화나 형식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방황하던 세대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교회,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울릉도에서도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508장 찬송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0: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요청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천 남부교회 김정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1: 정말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 부탁드릴 것은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 해산 관련 민법 개정안 그리고 낙태법 개정안 이른바 3대 악법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법들에 대한 강한 우려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자유침해와 생명윤리 훼손이라는 관점에서도 있고요. 차별금지라는 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지금까지 발의된 법 중에서 가장 과도한 규제, 억압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법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법에 대한 방어가 우리 기도로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히 질서가 바로 선 나라

0: 되어야 다음이 있고 내일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나 하나의 기도가 큰 힘이 되겠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1: 아멘.
0: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 법을 다루는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들, 하나님 모든 입법, 사법, 모든 행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에 사람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 교만한, 거만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인생 또 나라 정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세상 모든 돌아감을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질서가 무너질 때 타락하고 또 아버지 한계를 또 촛대가 옮겨져가는 그런 역사의 되풀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은 특별히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특별히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복음 강국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아버지 법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3대 악법들이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아버지 인간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아버지 마침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만들 수 있는 그런 강한 주의 군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버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그런 한 교회가 되고 그런 한 신앙이 되어서 막을 건 막아내고 지킬 건 지켜내고 아버지 붙을 것 붙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기도의 용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로 공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일부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가의 다섯 형제 부부, 저희 일곱 형제 부부, 조카들 부부, 자녀들 포함해서 모두 52명입니다. 그중 12명만 예수님 영접했고요. 40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오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 적어주셨습니다.
0: 네, 보기 드문 번성하고 가득한 그런 가정 같습니다.
1: 네.
0: 그래도 12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 아멘.
0: 나머지 40분을 주께로 반드시 인도하는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3924님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12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인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12분이 아버지 하나 하나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될 때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한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버지

0: 나머지 가족 40분이 주의 뜻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명분 가문이 되는 기적 은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도와주셔서 12분의 먼저 믿은 가족들이 늘 깨어서 섬김으로 제자도를 아버지 실행하며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에서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12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버지 쉬운 가정에서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아버지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 복음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는 우리 가문에 파송된 선교사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걸음을 삼가 조심하고 깨어서 나 하나의 말 나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상구 이사님과 12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구원의 풍성한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11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 어머님 심정보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요. 주님께 예배드리며 자녀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님 되시도록요. 아멘. 두 번째, 조카 김민석, 은행 취업 준비 중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주시고 합격 때까지 합격한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민석 되도록이요. 아멘. 세 번째, 조카 김민석 엄마 원혜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며 예배드리는 여동생 원혜신 되도록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도록이요. 아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 표시도 주셨네요. 네.
0: 한 가정에서 한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네. 또 한 영적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다른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또 다른 영적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1: 네.
0: 8118님, 그러한 한 가정 안에서 한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한 영적 음식을 먹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은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118님이 힘이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말씀 위에 서되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응답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먼저 감사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한 가정 안에서 영적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영적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8118님 가정에 이 복과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귀한 어머니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믿었기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적 만남의 복을 구원의 복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광의 날 은혜의 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교회에 가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인생의 낙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관계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룻과 아버지 나오미처럼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영적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

하고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영적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애마다 열려지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되어지고 열려

0: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카 우리 김민석 엄마 원혜신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가정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처음 믿음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줄 잡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줄을 붙들고 있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실 줄 주님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80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 간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손녀와 아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길 그리고 참 평안과 감사로 영과 육에 채워주셔서 하고 싶은 공부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지도록 성령의 지배로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주셨네요.
2: 네,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우리 8007님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 믿음 위에 절대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8007님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아멘. 우리 먼저 감사하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8007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부요가 우리 8007님의 부요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거나 세상이 세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8007님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날마다 침노하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동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8007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8007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강하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종로로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5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속이 안 좋습니다.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큰 조카 그리고 몇 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했는데 다시 생겼다고 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부탁 주셨습니다.
2: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날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돼.

0: 벌어진 날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염려, 걱정. 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멘. 모든 조각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맡기고 평안히 주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서 영육이 평안해지고 모든 속병이 나아지는 그런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9507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염려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골리앗을 아버지 무너지게 하고 그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는 아버지 거뜬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9507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 육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속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또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 치료가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치유와 또 육체 연약함이 이로 말미암아 출발이 돼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답답함이 없고 불안이 없고 모든 것이 소화되고 또 모든 삶의 생각들이 소화되어서 치유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9507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종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수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벗어나고 승리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하십니다.

0: 이제 2부로 시작할 텐데요. 932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 회장님, 이환 장로님 외에 임원 8명이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보홀섬에 있는 산이시드로 교회 창립 예배와 선교지 방문 및 선교 행사로 17일 밤에 출국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성령님 역사하심을 보고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가 선교에 더욱 힘쓰고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5월 30일 저녁에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 주관으로 해병대의 진중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진중 세례식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례받는 군 장병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멘. 두 가지 주셨네요. 네.
1: 예. 우리 9326님 네.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 네. 국내 선교 부장이어서 네. 저의 사나 우리 기관의 장로님이시고 예. 또 저의 행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다시 또 기도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를 듣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서 우리 수백 명의 해병 장병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귀한 선교 여행 방문이 되도록 우리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함께 기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9426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아버지 계획 가운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초대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불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불이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도 불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9326님이 황남로의 남성교회 회장님 이환 장로님 이하 임여군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예배 선교지 방문 행사를 계획하며 출국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만나고 위로하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여서 마중물로 쓰임받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불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불을 던지고 또 불을 가지고 와서 한국교회를 아버지 다시 지 교회들을 일으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특별히 지방선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재자 투표로 말미암아 토요일 저녁 시간에 아버지 진중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수백 명의 장병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기들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고민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 축복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와 또 지역교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아버지 이 귀한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처럼 물가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전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로

0: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시간들 되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끌어 가신 우리 이완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영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끝까지 잘 기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귀한 이렇게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네, 포항 남로의 남성교회 분이 보내주신 기도 같은데요.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282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 37살인데요. 결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 찾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아들을 위해 결혼하여 배우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또 감동이 있으시거나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가까이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참아서 찾아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82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드님 37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여호와 이레 배우자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귀한 손들을 보며 그 낙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건대 때가 늦어지고 때가 미루어질 때 조급함과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불안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가를 만나서 아버지 이스마엘을 아버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2822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더 그 기쁨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90 아버지 넘어서 아들 낳았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2822님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를 듣고 함께하는 모든 애청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조카 김희수와 대학교에 다니는 박예성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나 부모 곁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김희수와 박예성이가 속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2: 맞아요. 우리 9215님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믿음의 계승자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계승자 청년 다음 세대들과 1대1 멘토 또 기도 매칭을 해주셔서 기도하고 선물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 인도하도록 이런 신앙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섬김도 같이 해서 아이들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붙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놓지 않는 그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로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부흥도 기도로 되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21호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조카가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서울로 또 부모의 품을 벗어났을 때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부모의 그늘 벗어나는 순간 예배도 신앙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버지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 고백처럼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허수아비처럼 여기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승자인 다음 세대에 집중하여서 기도줄도 잡고 섬김의 줄도 잡고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자랑해 하시고 성취고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억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속히 돌아오게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921호님 조카 희수 아버지 예성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좋은 소식 들려오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 예배 위에 서 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많지만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께서 85세이시고 폐암 말기이십니다. 엄마에 대해서 의처증도 있으십니다. 아빠가 호흡을 편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0: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줄 믿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7087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연약함과 또 관계 속의 의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모든 것이 지쳐져 있으며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새 위로를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서로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신앙의 여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을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생명의 그런 내 마음을 지키라셨사오니 7087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독도에도 아버지 울릉도에도 산간벽지리 모든 각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의 신음과 간절함 신음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하고도 열정적인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교회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며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세영 PD 기도의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회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돼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위증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와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리의 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알고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위로받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으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국회 조창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청년합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창기도회 측은 김정성 목사에게 1948년 재헌국회 당시의 기도문이 담긴 문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 담긴 기도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속 이스라엘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신학적 해석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다섯 개 단체가 연합해 연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맹신이 성경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종말 예언의 성취로만 보는 시각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마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 세미나에서는 정치 국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묵을 방관적 동조라고 규정하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은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와 환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 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류영모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00여 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 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교사 인증제 도입과 가정, 교회, 학교로 있는 통합교육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아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크기를 형상화한 발배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대원생과 청년들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실천적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호영 목사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조현주 사무총장은 국가와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들의 국제개발 참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예숙 본부장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속 교회의 공적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성위생 교육 지원금을 사단법인 월드샤프 측에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측은 이번 특강이 신학생들이 국제개발과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0도,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0: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지만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선샤인, 즉 햇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에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찌든 마음이 눈물로 두 가지 놀라움을 고백하네. 나의 자격 없음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도 클레페인의 삶처럼 찌든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눈물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햇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랑에 감사할 때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배경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그분께 순전하게 반응하는 다윗이 함께 어우러진 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을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의 중심과 그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갖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비추어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비추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1: 네.
0: 우리 삶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감사의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1: 네, 북한에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따로 없다고 하죠.
0: 네.
1: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많지만 또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환경만큼은 북한의 교육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가 저에게 오늘 도착했어요.
1: 네.
0: 제주극동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님들께 보내준 이미지였는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또 북녘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전파 선교사 헌신이 오늘도 북녘당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녘당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의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녘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르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또 스승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그분들이 잘 만나고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기도의 문자들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7142님 저희들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한 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0: 네.

0: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1: 와.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1: 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 지하교회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햇빛이 끊임없이 비치어지기를 육사체린이 어플로 참여하셨고요.
0: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새싹회원이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1: 와,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이에요. 알타리 다듬으면서 식혜도 마시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께서 이거 뭔 방송이요? 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사발구님.
0: 이게 전도죠.
1: 그럼요. 네. 듣게 하십시오.
0: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요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0: 가산동에서도 오셨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합니다.
1: 예. 사이사 성도님 어플로 출첵 해주셨어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북녘당도 그렇겠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0: 네.
1: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261 성도님입니다.
0: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와.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1: 아멘. 잘 이겨내셔서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찬양할 때 우리도 네. 함께 남북한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오늘도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우물정 1069번으로 끝날 때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1: 네.
0: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세요.
1: 아니 지금 안 들어온 지역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가시우?
0: 제주도 안 보이고
1: 네.
0: 말씀하신 지금 청도도 안 보이고
1: 익산도 안 보이고 포항 네. 또 강원도 빨리 들어오세요. 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한편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 대구에서도 오늘 6150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여기 대프리카유 경상도 사투리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도 덥습니다. 봉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계시다고.
1: 와.
0: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벤치에 극동방송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옆에 분 들으시라고 예 하시면서.
1: 아니 대프리카라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또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0: 이 날씨에 저희도 점심 먹고 한 바퀴 진짜. 돌았다가 네. 몸에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자 그리고 군포에서 군산에서도 오셨고
1: 충청도를 말씀드리니까 청주에서도 네. 6263님이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고요.
0: 아니 청주가 원래 좀 느려요. 항상 잘 듣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요. 하셨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어머머머 여보 이러다 굴러가겠어요.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요?
4: 어? 어이 이 정도면 무슨 이거는 나의 인격이야. 내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거지.
3: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하얀데 까만 안경까지 쓰고 이러다 참대검 소리 듣겠어요.
4: 참대검? 침대검도 아니고 곰이 무슨 그런 곰이 있어?
3: 아니 참대검 모르나요? 하얗고 까만 털이 있고 눈 주위에도 까맣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대나무 먹고 사는 그거예요.
4: 내가 또 한기염하지. 근데 그래도 참대검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네.
3: 안 되겠어요. 귀엽긴 해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날 옆했던 모습이 어디 갔어요?
4: 살각이? 아 너무 싫어. 아, 나 그냥 참대검 할래 자기야.
3: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참대곰이 어울리겠어요? 아 공주 옆엔 왕자가 있어야지 곰이 있으면 되겠어요?
4: 네 공주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왕자 되어 보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아내 하나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식사를 또 잘 했으면 이렇게
1: 네.
0: 몸이 굴러가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1: 아이 근데 참대 곰만큼 또 귀여운 적은 없는데.
0: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1: 아.
0: 그죠? 잘 있겠죠. 자 오늘 북한 말입니다. 북한의 표현으로 이 동물을 참대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 반달 가슴곰.
0: 반달 가슴곰.

0: 2번
1: 판다.
0: 판다. 판다도 곰이에요. 둘 다 곰인데 네. 반달 가슴곰을 말하는 거냐 판다를 말하는 거냐. 참대곰입니다.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만 먹고 사는 그쵸. 애들.

0: 먹고 눕고 잠깐 걷고. 근데 유난히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곰들이 있잖아요. 뭐
1: 그렇죠.
0: 반달가슴곰도 있고 판다도 있고
1: 독극곰도
0: 한데,
1: 있고, 네.
0: 근데 그중에서 이 곰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 유독 좀 귀엽게 놀아요.
0: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
1: 그리고 폭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0: 아,
1: 곰은.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자, 참대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대나무를 먹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0: 반달가슴곰,
1: 네, 2번.
0: 판다.
1: 판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1: 네.
0: 참대곰이 1번 반달가슴곰일지 2번 판다일지
1: 네.
0: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주변에 나 아니면 주변에 이 참대곰이 있다. 그 닮은 사람이 있다.
0: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꺼멓게 동그랗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온 친구들도 참대곰처럼 보이기도 해요.
1: 이렇게 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이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 저는 피부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기시면서 여러분 지역도 또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 뭐 신청 찬양,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목요일에 코너 만나봅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 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고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0: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라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오,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1: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1: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1: 완전.
2: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2: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는
2: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1: 그러네. 보완이 네.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3: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3: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3: 많이 했습니다.
2: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세요?
2: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2: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2: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0: 예.
2: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2: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1: 네.
2: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사랑을 나눌 줄 알고
2: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2: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2: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2: 네, 네.
0: 느낄 수 있겠군요. 네.
2: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0: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

0: 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1: 맞아요.
0: 굉장히
1: 맞아.
0: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1: 네.
0: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2: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1: 그렇죠. 주어졌으니까.
2: 네.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치.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0: 맞아요.
2: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네.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1: 네.
0: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1: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1: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0: 우리는 네. 사실 글씨 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1: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0: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1: 이분들 또 작아집니다.
2: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1: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써.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0: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1: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교시 네,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 거야.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에 반동이 되는 거.
1: 반동이 되는 거.
3: 또박또박 써야 되고
4: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네.
2: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1: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0: 네.
1: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0: 그럼요.
1: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1: 그리고 진짜 맞아요.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0: 네.
1: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0: 네.
1: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2: 철수
0: 사랑입니다.
4: 찬송이
0: 보라였습니다.
1: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0: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탈북민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문자로 많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또 실향민 분도 계시고
0: 네.
1: 이산가족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0: 예.
1: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문자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더러 이렇게
0: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정답과 함께. 네.
1: 맞아요. 6711님이신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87세 명예의 권사입니다. 8.15 해방 전에 함경도 온산에서
0: 와.
1: 내려오셨다고요. 와, 근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얘기를
0: 그럼요.
1: 들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0: 여러분도 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참대곰. 참대곰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 반달가슴곰.
0: 반달 가슴곰이다. 2번.
1: 판다.
0: 판다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0: 네.
1: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이 곰이 대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푸바오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드립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0: 진은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참대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판다입니다.
0: 판다, 판다곰입니다. 많이들 귀여워하시네요. 보고 네. 싶다 푸바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에 온 가족이 담양 중농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고 왔어요. 0208님.
0: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군요.
1: 담양에 네. 있나 봐요.
0: 그래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통일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3 성도님.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무산에서 일산에 오신 탈북민이시거든요.
1: 네.
0: 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서울의 김밥집에서 출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58님도 야. 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거겠지요.
0: 아유, 그냥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기름지게 자, 우리 7098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저희 옆집에 탈북민분들이 사시는데요. 정말 이분들 단합 최고인 것 같아요. 김장도 함께 하고요. 반찬도 나눠 먹고요. 항상 함께 뭉쳐 다니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곁에서 봤던 느낌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외조부께서 선천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3세대이십니다 하시면서
0: 네.
1: 3184님도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통일의 일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937님 정답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1: 네.
0: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당첨자는요,
1: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6125님 2번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성남에서 판다 보내주신 4638님, 강화도에서 참여해주신 6125님, 그리고 천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요즘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러다 제가 참대곰처럼 보이겠어요 하셨어요.
0: 네.
1: 5809님의 다크서클이 좀 들어가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음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은혜입니다. 3184님, 정읍 신태인이라는, 아, 성함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정읍에서 신태인 청취자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9356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0: 내 소...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극동방송 OFP데이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북한 위에 많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주 극동포럼에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 간증 저도 듣고 싶어서 대전에서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세상에. 3013님, 예, 가서 은혜의 시간 또 기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2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0: 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교통방송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또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재판과 관련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도 미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찬양을 매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서류를 저희가 불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이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 변호사가 저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 꼬여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의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 음식을 풀하고 거의 야채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0: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새벽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응답이 뭐였냐면 교통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너무 힘든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라는 그 이제 반대쪽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저도 죄인인데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 재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서 저희 편에 손을 들어주고 그게 한 10년 간다는 그 재판이 거의 한 달 만에 끝나게 된 거예요.
1: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성령의 충만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결국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가운데 유선윤 집사님은 학생도 전도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0: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매일 듣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또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학생이 나왔고요. 또 저희 비전을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고 있고 또 이 찬양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늘 날마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나를 살린 방송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송이기에 주위 분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들도 많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극동방송을 꼭 들으시라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너무 좋고 거기서도 하나의 부흥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해 주고 이런 게 그래서 늘 들으시라고 하고 매일 얘기를 하죠. 주변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1: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 사업으로 인한 재판으로 자매는 어려움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셨고 그 사랑에 유선윤 집사님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0: 하나님 그럼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지 않았니 너희도 고아된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않니 너희가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홀로 된 아이들 또 그런 고아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

0: 마음이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게 참 그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되고 저희도 많이 반항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힘이 돼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전파 선교사의 길이 있음을 저희는 또한 믿고 권합니다.

0: 성가대 김양신 권사님, 늘 저희를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시고 아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1: 사랑하는 성가대 권사님께 유선윤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유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0: 저희가 조에아트라고 Z-O-E라고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에라는 또 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조에아트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구 신사동 위치하고 있는데 유학 미술로 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잘 진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좀 고아들을 돕는데 제가 물질이든 뭐 저희의 예술적인 능력이든 그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패션 모자 브랜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 브랜드가 하나님의 브랜드가 돼서 그렇게 고아를 돕는 이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의 아버지이자 영적 스승인 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이자 영적 스승의 위치에서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불의한 일로 명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 갇혀있는 자기한테 면회와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사랑의 강구를 한 겁니다. 바울은 나이도 많고 복음을 위해 갇혀있기에 더 나아가 지금은 회심하고 거듭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기에 그렇게까지 예를 갖춰서 간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울은 내심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에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 후에 그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주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빌레몬의 승낙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니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 펜을 들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오네시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친필로 자기의 속마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놓고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세 번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분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작정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제국의 수도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로마에 다녀올 생각으로 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다시는 돌아올 생각 없이 집을 떠난 겁니다.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극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보다 오네시모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바울을 만난 장소가 재밌게도 감옥입니다. 누군가가 오네시모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데려가 만나게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으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란 것을 알고는 그를 돌려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 있으면 좋고 오네시모도 바울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본래의 자리로 보내고자 합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하여 그를 보낼 테니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놔둔 것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오네시모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해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30세의 애굽의 총리에 전격적으로 발탁됩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으로부터 가족과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판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처음엔 나는 이곳에 팔려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일단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우연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세 번요.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궁금군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게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자, 오네시모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노예를 주인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 그것만으로도 주인이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옛주인 빌레몬에게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실제로 빌레몬의 형제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빌레몬이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맞먹는 친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빌레몬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오네시모의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특별한 관계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근데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너도 나를 동역자로 여길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세 번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공동번요.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시오.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동역자를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동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역자가 같은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동지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역자가 함께 일하는 관계라면 동지는 마음과 뜻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일로서는 동역자 관계이고 영적으로는 동지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도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그건 바울을 동역자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수긍이 가고 그의 부탁은 이해가 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입장을 모를 리 없기에 바울이 거기에다 몇 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18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세 번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공동번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지우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 계산서를 바울 자신에게 청구하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무조건 빌레몬에게 잘못했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집에서 도망칠 때 빈손으로 나왔겠어요?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 틈틈이 모아놓은 뭐 비자금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빚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 아닌 건 분명해 보여요.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고 혹 그냥 나왔다고 해도 그가 없음으로 인해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자기 앞으로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세 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공번요. 나 바울로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이렇게 친필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친필로 그걸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일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빚이니까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없던 길로 치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바울에게 실제로 빚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빌레몬이 실제로 청구했다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실제로 갚고자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냥 빈말로 한 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돈 계산이 분명해야 합니다. 남의 돈에 대해서 특히 예민해야 합니다. 빌릴 때와 또 갚을 때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빚 갚는 것이 돈 버는 거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졌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물질적인 빚만 진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것 복음의 빚도 빚인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게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하더니만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빌레몬 너도 나한테 진 빚이 있지?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루터 교신학자 렌스키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이중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를 회심시킨 그 자신의 빚이고 지금 그는 잃어버린 종보다도 더 좋은 종으로 만들어 돌려보낸 것에 대한 빚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은 얼핏 거래처럼 보입니다. 은근 아주 고도의 협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설득, 그게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본 빌레몬의 표정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아이 참, 나를 어떻게 보고 라고 껄껄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절은 바울이 빌레몬을 대면하여 부탁했다면 더 이상 첨언하지 않아도 될 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세 번요.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공동번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인 그대에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로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오.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서로 대면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빌레몬을 대면하여 부탁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수용했을 것이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사랑으로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인 그대에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이런 부탁 앞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일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오네시모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보통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타인의 사정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세 번요.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고 하는 걸 압니다. 공동번요. 나는 그대가 나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까지도 그대는 해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걸 확신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준 믿음의 아버지이자 영적 스승입니다. 더구나 나이도 많은데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간청을 하니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을 넘어 그 이상의 일까지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종이면서도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한테 그 이상으로 해주는 건 오네시모를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었고 후에 오네시모가 교회 감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려보내어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보면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를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빌레몬에게 넌지시 비친 것입니다. 당시에 도망쳐 나온 노예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마땅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됐다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이름으로 옥중 바울에게 파송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만큼 서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황제 재판을 받고자 로마에 와서 감옥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꼬박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투옥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혹 바울이 기도

0: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에서 석방되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빌레몬 부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중보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교우들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교통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도망은 명백한 배신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했고 동시에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음을 넌지시 일깨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없는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 갚는 재미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네,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예,
0: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 비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안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14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네.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예.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예. 또 힘든 가운데 또 이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 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랑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보니까요,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1: 네.
0: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다니시면서 네. 네.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산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1: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
0: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있습니다.
0: 학교에서 네.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로고송 예.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2: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2: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2: 아,
0: 어머나. 꽃들도 아, 신청을 해주셨네요.
2: 네.
0: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1: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1: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1: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0: 이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그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아름다우신 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대로 자연도 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주 찬양. 예. 예수 아름다우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0: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또 5026번님 여수에서 듣고 계신다고 음성이 너무 좋대요.
1: 감사합니다.
0: 갑자기 행복해졌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바 아버지.

참 아바 아버지 예전에 불러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앱의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인가 2집인가 수록돼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1: 네.
0: 우울증도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아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1: 아,
0: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이렇게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네.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야, 참 우리 028번님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2: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있군요.
2: 예.
0: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2: 예.
0: 찬양하다가 눈 아유, 마주쳤어요.
2: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라고 8533번님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2: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2: 네.
0: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2: 네.
0: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0: 듣고 계시겠지만
1: 네,
0: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0: 우리 1, 2, 4번님도 꼭 힘내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핸드폰으로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 공모님도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여기 있다.
0: 어디요?
1: 밑에
0: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4462번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1: 네.
0: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새끼라를
1: 네.
0: 들어볼까? 이렇게.
1: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0: 아.
1: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예.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0: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야, 이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네.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1: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네 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 꼭 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 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0: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0: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1: 감사합니다.
0: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네, 친구들도 예.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1: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0: 가족 다 믿고 뭐 오태 신앙들은 이렇게 뿌리는 깊다고 하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의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아멘.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새깨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 비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1: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아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야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고 지금 새깨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2: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주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없죠.
1: 꽃들도인 것
0: 아,
1: 같습니다.
0: 꽃들도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어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해 보면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신실함으로 응답하려는 다윗의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십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의 삶으로 하루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208번 사냥 칸타타 중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카를 윈 힝거가 주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208번 사냥 칸타타 가운데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스트링 콰르텟을 위한 퀸텟 B마이너 작품 번호 115번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준비했습니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연주,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퀸텟 B마이너 작품 번호 115번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특별히 4악장에서는 루터가 만든 대표적인 코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코랄을 주제로 해서 사악장을 꾸며서 이제 변주 형식으로 만들었죠. 아,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2악장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아,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D마이너 작품번호 107번 종교개혁의 2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에 오늘 이 작품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D마이너 작품번호 107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아리아 방금 들린 내 음성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수전 그레미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방금 들린 내 음성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결단, 사랑의 동행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것으로 끝나질 않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더하여 5월 달에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것이 있으면 5월 달은 정말 바쁜 달이 되고 우리 30대들이 특히 바쁜 달이 5월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이 룻기를 한 번은 보아야 됩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며느리 사이 보고 나서 룻기서를 읽다 보니 그 전에 읽었을 때도 은혜였지만은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며느리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들은 다 며느리였으면서 또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들에게 또는 어머니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는 나옴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식구, 이 네 식구가 오늘날 우리도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자녀를 낳으니 이 남편, 아내, 두 아들 이 네 명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기둥 같은 남편이 죽고 마니까 이 나오미는 두 아들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두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 모압 땅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이 10년 정도 가정이 살아가다가 그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정황상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압 땅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나옴이라는 어머니 혼자 있던 그렁이 남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 며느리 두 사람 여인 세 명만 남게 되었는데 이 여인 세 명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생계가 막막하고 살기 어렵고 그러던 차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자기는 돌아가지만은 며느리 두 사람 남편 없는 며느리 두 사람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며느리는 나이도 젊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따라가 봤자 잘 되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며느리는 어머니와 관계를 딱 정리하고 신랑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지 신랑도 죽었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바닥난 집안에 따라가 봤자 고생만 죽으라고 할 것 같은데 이국 땅까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른 계산을 해서 어머니 저는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얼른 도망가고 새 사람 만나서 어떻게 잘 새 인생을 살아가면 훨씬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어떡하든지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며느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들도 없죠 남편도 없죠. 이제 자기는 몸도 늙었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젊은 며느리에 얹혀 살면 며느리가 나가서 그래도 밥벌이라도 해오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도망갈까 봐 며느리 어떡하든지 끌고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며느리를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일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며느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며느리야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 갈 길로 가라. 너희들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청청한데 너희들 새 신랑 만나서 그냥 잘 살아라. 고맙다. 너희들 인생 찾아가라. 이렇게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라고 나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 잘 됐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말할 때 얼른 도망가야지 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보따리 서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이 늙어버린 이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저희들은 떠나지 않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까? 다 라고 하면서 부둥켜 울고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우니까 시어머니가 아까 한 말은 내가 해본 말이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얼른 말하고 며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들이 돌아가라. 너희들 새살림 차려라. 더 강하게 간곡하게 두 며느리를 내쫓듯이 내보내려고 나오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붙들겨 안고 소리 높여 운 다음에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울면서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첫째 며느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며느리도 충분히 잘한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첫째 며느리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 룻.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룻아 이 너희 형 동서도 떠나가지 않았느냐? 이 둘째 며느리 네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너도 내 길로 가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미래가 있으니 잘 살아라. 나를 따라오면 고생한다. 며느리야 너는 내 길로 가라 라고 이 룻에게 강권해서 가도록 했는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룻이 대답한 것이 오늘 말씀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을 우리가 룻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찌릿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16절 17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다 한번 성경을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은혜 받고 그냥 오늘 읽은 걸로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룻이 그 말을 듣고 엄마 저 갈게요 라고 떠나지 않고 어머니 강건하지 마세요,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없고 거지같이 다 쫄딱 망한 집안에 시어머니 하나인데 어머니 나를 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와 늘 함께하고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 공간 안에 나도 어머니와 함께 그 공간 안에 있겠습니다. 마치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늘 따라가듯이 모세를 여호수아가 늘 따라가듯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가듯이 나는 어머니를 늘 따라가겠습니다. 공간적인 결단, 어머니와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동행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동행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나오미와 룻은 종족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 한 사람은 모압 출신.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종족이 달랐어요. 이 종족이 다르면 합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 와서 며느리로 그래도 마음을 합치고 살았는데 신랑도 죽고 홀어머니인데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나 나나 종족과 문화와 혈통을 넘어 하나입니다라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사회였는데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이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연, 학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네팔에 갔더니 네팔은 음식을 먹을 때 쟁반에다 갖다 줘요. 우리 쓴 그릇에 담아 먹는데 네팔은 쟁반에 음식을 갖다 줘요.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수저를 쓰는데 그들은 손으로 먹어요. 젓가락,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그래도 양반이지. 유럽 사람들은 포크로 쿡 찔러서 먹는데 그것도 야만적인 거예요. 꼭 삼지창 같은 걸로 음식을 쿡 찔러서 먹다니. 음식은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어야지. 그런데 인도와 네팔 가면 쟁반에다가 밥하고 나물하고 몇 가지 얹히고 카레가 이렇게 그릇 안에 담아서 오는데 카레는 뜨거워요. 이것을 쟁반에 부어서 쟁반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어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비비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10살짜리는 10년 동안 비볐고 20살은 20년 비볐고 50살은 50년 비볐고 옆에서 비비는 사람 보니까 손이 예술이에요. 돌아가는데 이야 진짜 잘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손으로 비비면 간이 구석구석 잘 베어져서 맛있게 비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빔밥 나올 때 여러분 손으로 비벼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 콱 집어넣는데 손으로 입에 집어넣는 것도 숙달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니까 딱 말아가지고 입에 쏙 집어넣고 신기하게 먹더라고요. 오른손으로만 해요. 오른손. 왼손의 용도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문화를 합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지. 터키에 가니까 돼지고기 안 먹지. 우리나라는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닭고기 없어서 못 먹지. 문화가 다르면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정, 가문, 혈통, 인종, 문족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다 넘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와 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신앙의 결단. 그렇죠? 가장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있는 마음과 영혼과 신앙의 결단.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렇게 3단계를 걸쳐 결단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그 맹세를 다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룻 사이에 틈이 없어요. 어머니와 룻 사이를 굳게 결심하면서 철통 같은 결단을 하고 있어서 빈틈이 없어요. 어머니와 나 사이의 경계에 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결단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룻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즘 보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동물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물질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요.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 중심의 계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어머니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 어머니를 버려야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룻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어요. 룻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환경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맺은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를 철통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전체 문맥 속에 흘러가는 내용을 분위기로 표현을 하면 관계, 신실, 동행, 충성, 현숙, 믿음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요, 비교, 원망, 배신, 갈등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였고 루카 같은 며느리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시어머니와 루스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는 시어머니였고 저에게도 아들이 장가들다 보니 며느리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저희 집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김 목사야, 어머니 얘기도 아니고 며느리 얘기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너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찌 이 마음이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 룻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룻기를 통해서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룻기에서 룻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뭡니까? 관계. 이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첫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간적인 결단, 그것보다 더 어려운 종족의 공동체적인 결단,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결단,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굳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떻게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만났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까?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 그 관계를 철통같이 결단하고 붙잡는 자세, 그 관계에 대한 결단과 신뢰의 마음,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룻이 지켜나갑니까? 신실하게 동행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오늘 룻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남편 죽고 집안이 온통 거지가 되었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키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한 교회로 묶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소중함, 이 관계에 대한 신실함, 이 관계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대번 쳐버리고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환경 상황 관계없이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0: 나오미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관계를 신실하게 동행하고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결단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 그 관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 앞절에 보면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헤세드가 선대라고도 설명이 되지만은 자비, 은혜, 사랑, 신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킨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지키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도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야 가라,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나오미의 말씀을 보면 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오미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룻도 그랬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불쌍한 시어머니 내팽겨치고 주례랑치지 않았어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켰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동행하고 지켰어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에 대한 관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망가져도,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와 관계를 가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헤세드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고난이 닥쳤다고 쉽게 차버리지 맙시다.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여기고 오늘도 환경과 관계없이 헤세드의 관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동북교회 속에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계망이 튼튼하게 엮여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나는 부족했지만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와 관계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환경 상황 관계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이 세속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유혹의 문턱에 서 있으며 유혹은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졌듯 죄는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시작됩니다. 돈과 쾌락,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현대의 음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들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패이며 그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첫 곡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든지 또 미워질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이 노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혹은 지혜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도 잊지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정서 속에는 어머니라고 그러면 참 늘 푸근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희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늘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먹을 거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아끼시고 베푼 그 사랑, 그리고 눈물로서 기도하시면서 또 여자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시는 그 억척 같은 그 헌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뭉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는 그 속에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뜻밖의 자리가 본문의 장소입니다. 뜻밖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행복한 식탁도 아니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도 아닙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무거운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세요.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숨쉬는 것조차 고통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세요?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배우고 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깨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사랑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책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고통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픔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여유 있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는 부모를 챙깁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관계이고 가장 쉽게 뒤로 미루는 것이 부모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나도 힘든데 자녀들 챙기기도 정신이 없는데 아유, 부모님까지 어떻게 챙겨?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삶의 현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과거보다 더 삶의 무게가 힘든 시절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통 몇 명 낳습니까? 10명 가까이 놓고 10명 넘게도 낳았어요. 아유, 굉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른들은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들이 알아서 큰다 그랬어요. 첫째가 둘째 돌보고 둘째가 셋째 돌보고 서로 돌보면서 알아서 큰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큽니까? 안 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지만 부모가 관심 안 가지면 못 큽니다.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학교도 챙겨 보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아이 한 명이 얼마 들어갑니까? 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면 친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스마트폰 아이들 다 사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숙제, 연락 다 스마트폰으로 와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학원, 재능, 모든 것은 관심 가져야 되고 모든 영양제, 음식 다 챙기려고 하니 너무나 힘든 시절입니다. 그뿐입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그 환경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직장 생활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둬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직장 그만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오늘날의 부모이고 오늘날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진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사랑의 책임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꽃을 달아드리는 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말 한마디로 지나가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를 향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부모님은 늘 우선순위가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째야? 당연히 당신이 1번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우리 아이들이지. 세 번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강아지, 고양이. 그게 세 번째예요. 부모는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도 마음이 상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써놨다고 안 합니까? 1번아 보거라. 3번보단 못한 내가 나갔다 오마. 그렇게 써놨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힘든 십자가 위에서도 구체적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늘 시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늘 제 옆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더 잘해드려야지. 좀 여유가 생기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부모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급박하게 해야 되는 우선순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효도는 여유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오늘 시작해야 하는 순종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오래 쌓인 상처가, 묵은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있으세요?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그 자리에서조차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최고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사랑의 책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바쁘다는 이유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내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사랑의 책임을 잊지 않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공경하는 사랑이에요. 26절에 예수님은 어머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삶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지금 인류 구원의 가장 막중한 중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있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아들의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정직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0: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윤리로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번에는 이제는 좀 잘해봐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또 짜증이 올라오고 또 귀찮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편지 쓸 때 한 번도 그 편지에 못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자식 노릇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편지에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런데 요즘은 하나 붙이기는 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못할 때가 있지만 이해해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미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딥니까? 잘하겠다라는데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겠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님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와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계속 또 물으신 것 또 물으시기도 해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돌아서면 또 물으세요. 마음이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지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강해지실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실수도 많아지고 부모님의 예전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도 수없이 반복하며 나를 키우셨습니다. 수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키우셨어요. 내가 미숙할 때 더 기다려주셨고 내가 약할 때 붙잡아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렇게 다 따뜻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모라는 단어가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더 무겁게 느끼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잘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상처입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부모로 인해서 받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 은혜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이 아닌 순종의 길, 주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완벽한 관계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시 순종하는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예수님이 아니 부모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하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십자가는 부모 사랑을 넘어서 교회적 돌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27절을 보면 그때부터 요한이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돌봄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그 길을 열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은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 품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감당하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운데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녀가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음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지쳐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이미 많이 소진되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단지 효도하세요, 그런 말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실제로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고 구역에서도 서로 전화 한 통 드릴 수 있고 안부 한마디, 중보기도 하나 나누고 또 누군가가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말벗도 되어주기도 하고 또 반찬 같은 거 하면 어르신들이 구역에 있으면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돌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은 부모 있는 사람만의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천국에 떠나보낸 분도, 또 부모 관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자녀가 없어서 더 외롭게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교회 안에서 더 넓은 가족으로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또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각 세대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만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단지 부모님께 잘하자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모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사랑의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한 가정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귀히 여기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세대를 품는 신앙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0: 순간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붙잡아 당기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이 되셔야 됩니다. 말보다 말로 통제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고 또 기도하는 무릎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영일만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신앙의 가족으로 다시 일어나는 영일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어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봤습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열을 맞추며 정돈된 워십을 이어갔습니다. 단체 안무는 무엇보다 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량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동선이 어긋나도 안 되고 박자가 밀려도 안 됩니다. 서로 간의 호흡이 맞아야 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아름다운 무대가 완성되죠. 공연을 보는 내내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호흡을 가장 잘 맞춰야 하는 분은 하나님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다거나 또는 응답의 순간이 가까워졌는데 기도를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뜻을 구해야 하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머물길 바라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이자야 61의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올려드릴게요.

복된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고 제가 좀 그 소감을 또 거기에 대한 묵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단체로 공연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급별로도 한 번씩 단체로 안무 같은 경험 해보셨을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 행사 때 워십팀으로 찬양 올려드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습을 참 많이 해야 하죠. 인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데 어제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많아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인데 너무 대단하고 또 예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찬양을 주님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그런 찬양을 더 많이 틀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합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 또 5월이라서 교회마다 행사가 있는데 합을 맞춰야 되는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계시다면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받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네, 이 줄임말이죠.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해서 세 글자 출석 체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석 체크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나눔 또 기다리고요. 이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또 내가 오늘 찬양을 했는지 말씀 읽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샵 9030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크룩스의 목소리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오늘도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으로 출석 체크 올려주고 계십니다. 와, 우리 1072번님 오감환, 오찬환 출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게스트로 나오신다는데 떨고 계신 거 아니죠? 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우리 1072번님께서 교회분들 나오신다고, 성도님들 나오신다고 6시 땡 하자마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오늘 참고로 코너는 전도를 부탁해 코너입니다. 오늘도 많은 전도 팁, 많은 행사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4420번님께서 오늘 감사 완료! 피디님 안녕하세요. 구운 달걀 잘 받았습니다. 맛을 한번 봤는데요. 포항극동방송에서 보내주신 달걀이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입에서 녹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입에서 녹는다고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막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가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때 가입해주신 분들께 구운 달걀을 선물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원에서도 어떤 청취자분께서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혹시 그때 전파 선교사 가입하신 분들 혹시 받으셨다면 인증샷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운 달걀 10구가 댁으로 배송됩니다. 네, 또 우리 8929번님께서 오마란, 오찬환, 오감환, 어제부터 딸이 감기 걸려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네요. 7개월 들어서서 처음 감기를 걸렸다고 하시면서 딸이 면역력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엄마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피디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우리 7개월 된 따님께서 감기 걸렸다고요. 근데 또 처음 걸린 감기다 보니까 엄마도 이렇게 감기 걸린 아이를 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우리 딸 한 명만 이렇게 아기가 집에 태어나도 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서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8929번님 너무나도 복된 가정이고요. 우리 아기도 얼른 낳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7개월 된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석체크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8929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얼른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소와 이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목요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도 듣고요, 전도 방법도 공유하고, 또 전도하다가 막히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이 됐고요, 포항극동방송은 25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욱 앞장서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귀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우리 1072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도시락 전도로 지역의 사랑을 나누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따스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전도팀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서 주세요. 우리 포항 침례교회 전도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포항 침례교회 전도팀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 목요일 저녁에 지금 한 5분이 오셨어요. 이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신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선 목사님, 그리고 구연화 사모님, 또 조주승 전도사님, 노명화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네. 목요일 저녁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네. 이 자리가 너무너무 새롭게 느껴지네요.
0: 네, 저희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수요일 코너에서 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월요일 코너죠. 이제 월요일로 갔으니까 네. 월요일 코너에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포항침례교회 김광성 목사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모님을 제가 이렇게 뵐 수 있었어요. 사모님, 구연아 사모님이십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요.
4: 안녕하십니까. 포항침례교회에서 사랑과 이쁨을 많이 받고 있는 구연아 사모입니다.
0: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도님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5: 네, 안녕하세요. 포항침례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조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전도팀의 올해 계속해서 그 섬기고 계시고 이 전도팀을 유지해주고 계시는 우리 노명화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노명화 권사님.
6: 포항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명화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권사님께서는 이번 방송이 첫 출연이 아니시라고요.
6: 예.
0: 언제 한번 나오셨죠? 작년에 한번 나오셨죠?
6: 작년에도 나오고 여기도 네. 정수도 있는데 90년도에도 나오고 났어요.
0: 근데 정말요?
6: 근데 지금 예예 극동 방송국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 방송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0: 이 자리에 또 여러 번 오셨는데 네, 오늘도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6: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포항심리교회 총연합회 회장인 김순복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딱 음악이 끝나니까 우리 소개가 맞춰졌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순복 권사님까지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포항

0: 일들을 섬겼던 전통이 있었었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없어져서 무척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가끔씩 우리
1: 네.
0: 택시를 타거나 지역 주민들 만나면 목사님 국수는 언제 삼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도 들어요.
1: 아,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 좀 기다리시나 봐요. 아, 그런데 지금은 도시락으로 바뀐 건가요?
0: 이제
1: 예.
0: 그렇죠.
2: 예, 도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1: 아, 우리
2: 코로나 때문에
1: 네.
2: 국수 전달을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오래 하셨는데,
1: 네.
2: 코로나 19년도에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1: 안타깝지만, 근데 또 비대면으로 저희가
0: 그래서
1: 한국에서 네, 정책을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은 그러면 그 이후로 나눠드리게 된
2: 도시락은
1: 건가요?
2: 가정으로 방문하니까
1: 아.
2: 갖다 드리니까
1: 우리 노명화 권사님께서 전도팀에서 이렇게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 전도
1: 권사님께서
2: 국수 전도가
1: 네.
2: 뭐 교회에 처음 나오고는 계속 섬겼는 것 같아요. 교회.
0: 와,
1: 그때가
0: 권사님 그러면 지금 몇 년?
2: 12년도 시, 아니 교회를 그
1: 12년.
2: 섬기는 것이 뭐안 일을 안 하고
1: 혹시
2: 모르지 교회를 섬기서 봉사를 했으니까
1: 야.
2: 그냥 끊임없이 뭐 크게
1: 끊임없이.
2: 소리 나게 하는 건 아닌데
1: 네.
2: 그래서 막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1: 아.
0: 네.
3: 아마도 국수 전도가 한
1: 네.
3: 15년
2: 국수 전도가
3: 이상
2: 12년도에
3: 된것
2: 시작했습니다.
1: 같아요.
2: 국수 전도 12년도 시작하다가 19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마치고
0: 아,
2: 그리고 또 도시락도 국수 전도 하면서 도시락 봉사가 목요일
1: 네.
2: 국수 전도는 목요일이고
1: 네.
2: 도시락 봉사는 화요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1: 네.
2: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목요일 날 도시락 화요일 날
0: 화요일
1: 도시락 봉사를 하고 계시고 이 도시락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4: 도시락 전도는 저희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한
1: 네.
4: 세팀 정도로 나눠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 매주
1: 아.
4: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1: 네.
4: 저희 교회 최고의 솜씨꾼들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35 가정 정도를
1: 야.
4: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1: 이 35 가정은 어떻게 좀 선정이 됐나요?
4: 동사무소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1: 네.
4: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교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드리고 있죠.
1: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
4: 네네
1: 꽤 많이
4: 대체로
1: 들으는
4: 네
1: 거죠.
4: 대체로
1: 전도를
4: 네
1: 위해.
4: 맞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1: 그렇군요. 그럼 도시락 전도에 지금 함께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 노명화 권사님께서. 도시락 받으시는 비신자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근데
2: 그들에게
1: 교회에서 도시락 딱
2: 예,
1: 전달을
2: 받았습니다.
1: 받으면
2: 아니면 반가워가지고 일어납니다. 일어났어. 예,
1: 일어나셔서.
2: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렇군요.
4: 맞아요. 지역 어르신들이 제가 노크하고 어르신 부르면
1: 네.
4: 어떤 분들은 허리를 붙잡고도 꼭 와주셔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1: 네.
4: 어떤 어르신들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1: 네.
4: 쫄뚝쫄뚝 오시면서 항상 근데 웃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늘 인사를 해주셔요.
1: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것
4: 네, 맞아요.
1: 같아요.
4: 그때
1: 네.
4: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2: 예,
4: 계시고
2: 맞아요.
4: 너무 감사하게 찾아뵈면 오히려 저희가 힘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지난주 화요일은
1: 네.
4: 저희한테 한 어르신이 삐지셨어. 왜
1: 왜
4: 삐지셨냐면
1: 삐지셨어?
4: 이 전도팀을 주려고
1: 네.
4: 커피를 타놨는데 저희 전도팀이 배달을 급하다 보니까
1: 아, 또 다음 가정 35가정이
4: 기다리고
1: 돌아야
4: 계시니까
1: 되니까 네.
4: 그거를 냉장고에 올려놓으셨는데 저희가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 오셔서 전사님 다음 주에는 꼭 이거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꼭 전화까지 해주셔서 확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1: 야, 그동안 또 나눔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사랑이 돌아오는군요.
4: 네, 맞아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하게 드시라고
1: 또 마음,
4: 준비해놨다고.
1: 네.
2: 저희 시장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구역에 배달하거든요.
1: 네네.
2: 거기서도 커피 사놨다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1: 아, 커피를 다들
2: 예, 예,
1: 이제 시원하게 커피
4: 맞아요,
1: 드시면서
4: 맞아요.
1: 움직이시라고 센스가 넘치십니다.
3: 그 전도의 현장들은 지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 네네.
3: 이제 국수 전도도 있었고요. 그
1: 국수 전도도
3: 다음에
1: 있었고.
3: 예, 수요일은 또 저희들이 그 동네 북부 시장이죠. 지금 말하면은 그 이름은 바뀌었지만
1: 네네.
3: 그 시장을 이제 차를 가지고 그 상인들 한 분, 상가에 한 분씩 가셨어요.
1: 네.
3: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메밀차로 또 겨울은 따뜻한 대추차로 네. 준비해서 그 시장 바구니에다가 이게 네. 마오병이라고 하죠. 지금 말하면 네. 보온병.
1: 보온병.
3: 거기다가 이제 컵을 담고

0: 이렇게 저희들이 매번 수요 예배 마치고
1: 예, 자선도.
0: 이렇게 차 봉사를 거의 그 코로나 이전까지 다녔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1: 아니,
0: 저희도 그때는 저도 같이 늘 갔었죠.
2: 그렇군요, 김승복 권사님. 아니 수요 예배 마치고 그럼
0: 예, 그때는 낮
2: 저녁에
0: 예배가
1: 아,
0: 있었죠.
1: 자전도, 그건
2: 수요 낮
1: 자전도.
2: 예배가 있었어요.
0: 수요 낮 예배가
3: 오전 예배가
2: 아 오전
3: 있었어요.
2: 예배가
3: 10시 반 예배가
1: 있었군요. 예.
3: 있어서 10시 반 마치고 식사하시고,
2: 그럼 또 시장 북적북적하고 상가
3: 맞아요,
2: 북적북적할
3: 맞아요. 네,
2: 때네요.
3: 어르신들 많이 섬겼죠.
2: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이 지역 주민 사랑에 앞장서는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3875번님, 포항 침례교회 파워풀한 5인방이 모이셨네요. 다섯 분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우하하하. 성도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72번님께서 우리 조정도사님 다이어트 중. 이렇게 다이어트 중이시라고. 이 댓글 제가 읽어도 되나요, 목사님?
4: 네.
2: 네,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볼빵빵 조도사님 다이어트 중이신데.
2: 네, 전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데 장가도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로 전도되고 싶은 분들 오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네.
2: 네.
4: 근데 우리 저희 전사님은 저희 마스코트거든요.
2: 네.
4: 아, 나 진짜 주머니에 넣고
2: 전도사님을
4: 다니고 싶어.
2: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모든 성도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3: 아유,
2: 목사님도
3: 아닙니다.
2: 사랑하시고.
3: 너무 예뻐해 주셔서 네,
2: 네.
3: 감사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 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건 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4: 아, 제가
2: 네.
4: 받는 사랑이 너무 많죠. 근데 사실 너무 받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약간 그 사랑이 너무 좀또 너무 좀 풍요롭다고 하나? 그래서 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고, 특별히 옆에 계신 조준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매력이 너무너무 매력이 네,
3: 그렇죠.
4: 철철 넘치는 분이셔서, 아니 세상에 이와 같은 우리 전사님을 홀로 두고 있는 세상이 참 이렇게 답답할 뿐입니다.
2: 약간 지금 공개 구혼을 아, 이 방송은 전도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착각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또 우리 교회다 하시면서 전 연서예요라는
4: 어머니
2: 연서
4: 연서
2: 어린인 것 같아요.
3: 네.
2: 네, 연서.
4: 네.
5: 5학년 친구.
2: 5학년 친구
3: 저희 교회 여자 초등학교 마스코트 같은 친구예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항상 저를 보면 항상 제 배를 때려주는 친구예요. 또 살쪘다! 라면서 제배
2: 여기
3: 때려주고.
2: 마스코트가 많네요. 우리
3: 네,
2: 전도사님도
3: 맞아요.
2: 마스코트고 초등부 마스코트는
4: 네,
3: 맞습니다,
2: 연서구나.
3: 맞습니다.
2: 반갑습니다, 연서 친구. 네, 오늘 포항 침례교회랑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 5월 달에 또
4: 네.
2: 사랑을 더 전하기 위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4: 네네. 5월 달에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혹은 또 포항에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세
2: 네.
4: 번의 초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2: 세 번씩이나 초대를
4: 네,
2: 하시는군요.
4: 세 번씩이나 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하죠. 또 이렇게 5월이 또
4: 네.
2: 가정의 달이잖아요.
4: 네, 맞아요.
2: 이럴 때 어르신들께 한번더 들여다 봐드리고 또
4: 네네.
2: 챙겨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순복 권사님께서
0: 네.
2: 함께.
0: 5월 16일 이제 내일 모레죠.
2: 내일
0: 그래서
2: 모레.
0: 네. 포항에 계시는 지역에
2: 네.
0: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져요.
2: 네.
0: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 또 초청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어른들도 초청을 해서
2: 네.
0: 그 시니어 청춘 대학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2: 토요일
0: 네,
2: 날.
0: 토요일이요. 네,
2: 네.
0: 좋은 특강도 있고 또 체험 부스로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달고나도 또 만들고 효자선도 만들고 지역 마사지도 받으시고
2: 네.
0: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체험 부스가 있군요.
3: 네, 맞아요.
2: 전도사님.
3: 체험 부스를 한 세네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 크네요.
3: 네, 그래서 컨셉을 동서양
2: 네.
3: 그리고 동심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2: 동서양 동심
3: 네.
2: 어떤 뜻일까요?
3: 그래서 뭐 커피는 서양을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2: 네.
3: 저희 전통 차가 있잖아요.
2: 네.
3: 그래서 한 부스에서는 다도를 체험하시고 옆에 있는 한 부스에는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어르신들이
2: 내려보시는.
3: 직접 내가 갈아서 그거를 내려보는 시간도 가지시게 만들어드릴 거 하고요. 네.

0: 또 동심은 저희 어르신들이 옛날에 달고나 또 솜사탕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드시기만 하면 항상 준비하는데 어르신들이 당이 오를 거라고 어른 성도님들 염려해 주셔서
1: 그러면 다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압을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압. 있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지압을 준비해 주시는데 어제 보니까 이 강의안을 9페이지나 준비를 해주셔서 특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논문인 줄 알았어요. 그걸 나눠드리고 직접 네.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도
1: 야,
0: 가지고 있어요.
1: 어르신들 건강해지시겠어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지압이 되게 좋대요, 효과가.
0: 네. 지압을 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네. 그 장로님이 지금 밤새 준비하고 계세요.
1: 너무 좋겠다. 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또, 게 있나요? 예,
0: 투어도 있고 또 투어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1: 네.
0: 또 다트를 또 준비해서 동양에는
1: 이게 진짜 동서양이네요.
0: 네, 투도
1: 투어 다트는
0: 서양으로 서양.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시고 또 익숙한 거 다시 한번 동심에 한번 빠져보시라 하는 컨셉으로 지금 부스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1: 그럼 행사는 교회 안에서 열리나요?
0: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포항 침례교회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면서 포항 침례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이 행사 참여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분들 누구나 환영하고요. 또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오실 수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뭐 누구든지 오시면 네.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네. 기쁨으로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혹시 포항 침례교회 지리적 위치를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대표적인 근처에
2: 네네.
1: 어떤 게 있어요?
2: 바로 북구청이 있고 북구청 네. 옆에 다이소가 있고 네. 다이소에서 애용하는 주차장이 저희 교회 주차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북구청 근처에 있는 포항 침례교회 네. 여러분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 행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릴까요?
2: 네, 오전 10시 반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입니다.
1: 10시 반부터 4시까지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청춘 대학이 열리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달고나 만들고 이 솜사탕 만들고 이거 저희도 바자회 저희 교회에서도 바자회 하면 가장 인기 많은 네, 거 같아요. 호모든도 네. 가장 많이 받아가는 체험기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달란트를 거기서 가장 많이 썼었는데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17일에도 어떤 초대가 있네요.
2: 네, 17일에는 그 어르신들의 오늘 청춘 사진을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1: 청춘 사진?
2: 네, 청춘 프로필 사진.
1: 네. 혹시 우리 MZ세대에서 좀 많이 찍어봤던 그런 인생 네컷 같은 느낌일까요?
2: 맞아요. 그런 인생 네컷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좀 찍어드릴 건데요.
1: 네네.
2: 사실 우리 가만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거울 보기 싫다, 사진 찍기 싫다 그러시잖아요.
1: 이제 네.
2: 얼음에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도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이때 사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오늘 제일 예쁜 모습으로 찍어드리고 또 우리 포샵을 아주 잘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볼 때마다 행복한 얼굴을 오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1: 맞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볼 수 있는 날이죠.
2: 네.
1: 그래서 좀 인생 네 컷 그럼 네 가지의 사진 막 이런 게 같이 준비가 되는 건가요?
2: 사진은 여러 것을 찍어 드리는데 그중에 네. 잘 베스트 샷을 뽑아서 나무 액자에도 고급스러운 액자에서 담아서 드리려고 그래요.
1: 그렇군요. 우리 포항 침례교회 북구청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240번님께서 저도 다이소 갔을 때 주차했어요. 감사합니다.
2: 환영합니다.
1: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항 침례교회 주차장이 그 주차장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또 4362번님께서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모두 라디오에서 들으니 반가워요. 우리 사모님 목소리도 더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3: 민망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1: 사모님께서 아까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그냥 웃고 박수 치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4362번님께서 원하세요. 사모님 마지막 날 5월 24일에
3: 네.
1: 우리 이 천국 잔치 작은 잔치가 마지막 날인데 이때는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3: 이때는요 저희가 네 사진 프로필 사진 찍은 거를 저희가 네. 다 이제 작업한 거를 다 찾아와서요.
1: 네.
3: 액자에다 예쁘게 넣어드릴 거예요. 그거를 저희 교회에 전시를 멋지게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신 분들 한 번 더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증정하는 시간을

0: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저희. 그러면 17일 날 사진을 촬영하시고 네. 24일에 그 찬양 차 그 사진들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고 또 네. 가져가시죠, 본인.
2: 네, 네 맞습니다.
1: 오, 네. 드리죠. 너무 좋습니다.
2: 참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네네. 저희 교회가 디테일하게 이 미용도 좀 도움을 드릴까 싶고 또 사진 촬영하는 게 길어지시니까 네. 드실 수 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있고 네.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조금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17일 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거를 저희가 전문 사진 작가님이 찍어주시거든요.
1: 네, 전문 사진 작가님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잘 이렇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네. 가장 젊게 목사님의 원하시는 바 부탁드린 건 최소 10년 이상 젊게 찍어달라.
1: 완전 가능하실 것 같아요.
3: 아, 참고로 작가님께서 그 연예인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어렵게 보셨어요.
1: 연예인 사진을 찍어주세요?
3: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을 사진 찍어준 작가님이신데 저에게 이번에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야 인생에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이게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 우리 네. 목사님 권사님도 이렇게 찍으시면 10년씩 젊어지실 수 있는 건데 전도사님 10년 젊어지시면 몇 살이세요?
2: 제가 10년 젊어지면 26 됩니다.
1: 정말요? 오, 전 더 젊게 전 지금 20대신 줄 알았어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10대라는 그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러시군요.
3: 네, 네.
1: 아.
3: 네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되나요?
2: 공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결혼 말씀하셨군요. 아, 저 너무 젊게 제가 아이고, 아닙니다. 젊으신 줄 알았어요. 더. 아, 그렇군요. 우리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금 아주 너무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역 어르신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교회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체험도 하고 좀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도를 부탁해 코너 포항 침례교회 전도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팀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지금 남겨주시고요. 또 이번 시니어 행사에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지금 스태프시라고요. 네.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오늘은 포항 침례교회 전도팀과 전도를 부탁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8283번님께서요,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해서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진실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나오시니 더 친근하고 반갑습니다. 포항 침례교회의 다양한 전도 방법 잘 배워서 전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전도 방법도 다양하게 또 해오셨고요. 행사도 이번에 너무나도 푸짐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또 교회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런 전도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코로나가 터져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도를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노명화 권사님께서 오래 섬기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전도팀에 합류를 하셨나요?
1: 예수님께서 전하시라 했으니까
0: 네.
1: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0: 아.
1: 자그마한 이제 봉사를 음식을 해가지고
0: 네.
1: 어려운 분들에게 전하면은
0: 네.
1: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을까. 또
0: 네.
1: 국수전도도 하루에 150명씩 200명씩 왔거든요. 환창할 때는 그만큼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을 바른 자에게 시온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0: 아멘.
1: 그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0: 네.
1: 언젠가는 오리라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0: 네.
1: 주님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0: 아멘.
1: 때로는 왜 그렇게 많이 국수를 삶아드리고 뭐그왜 전도는 왜안 되는가 그런 분들도 혹시나 저들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는 마음 저희들은 하나님은 때가 있고
0: 네.
1: 일단은 그분들이 교회에 저 뜰을 밟았으니까
0: 네.
1: 하늘의 시온의 복을 나중에 안 받겠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
0: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에 엄청 큰 복을 누리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국수데이, 도시락 봉사 이렇게 둘다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결신된 분들이 계신가요? 이 가운데 열매
1: 예,
0: 맺어진.
1: 우리 교회 허웅 집사님이라고
0: 네.
1: 도시락 봉사로 전도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0: 오.
1: 그분이 계시다가 목사님 오시고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셨어요.
0: 그렇군요.
1: 하늘나라 가시고
0: 그래도 영접하고 가셨네요.
1: 예.
0: 네.
1: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지만은 전도되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0: 아멘. 너무
1: 그래. 예.
0: 감사하네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러면 전도팀에 있으면서 좀 내가 변화된 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1: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야, 이렇게 오래
1: 어떤 어려움이
0: 섬기셨는데도.
1: 있어도 주의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멘.
2: 네, 맞아요. 저도
0: 아멘입니다.
2: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0: 네.
2: 권사님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0: 보면 네. 아이고 허리에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네. 아야야야 하시면서 삼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 포항침례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고 믿음의 유산이 참 많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주님께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네. 아멘입니다. 네.
2: 도시락 봉사하면서 잊어지지 않는 것은 네. 어느 날 잊어지지 않는 어느 날 도시락을 가져갔는데 네네. 그 문을 열었는데 네. 화장실에 아저씨가 누워 계세요. 아저씨가 누워 계셔가지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황동일 장로님이 운전하고 또 저기 윤순우 권사님하고 제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네. 보니까 이래 무릎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누워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경찰 119로 부르고 했더니 나중에 경찰이 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TV는 그대로 켜놓고
1: 정말요?
2: 그래서 그분을 정말 돌아가신 분을 도시락 봉사로 인해 가지고 알리게 돼 가지고 예 그게 잊지지 않고
1: 네.
2: 또 뭐 즐거웠던 일도 또 많지요. 모욕하러 간 것도 즐겁고 배가 멈추네. 배가 멈추네.
1: 온천.
2: 예. 네. 배가 멈추네. 우리 장로님이 네. 봉사 부장할 때 그리 우리 모욕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1: 그래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께서도 예, 예.
3: 교제하고
1: 교제하고 네. 그렇군요. 네.
2: 그런 아유.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지금도 단합이 잘 됩니다. 옛날에는 많이 또 먼 네. 곳으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많이 갔어요.
1: 와 너무 귀하네요. 아, 이렇게 또 이 많은 일을 겪으셔서 더 단합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체험하고 정말 전도를 하다 보면 열매도 맺어지고 또 주님께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전도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그렇죠.
1: 우리 김순복 권사님께서는 지금 시니어 잔치 천국 잔치를 네. 계속해서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행사 기획하고 계신가요?
4: 제가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번의 그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이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몇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네. 참 이 오늘 시니어 청춘대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염원하고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네. 느껴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품 이제 요리 식사 봉사 담당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받고서 네. 저도 이제 거기에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많은 갈비탕을 끓여본 적이 없는데
1: 몇 인분 정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4: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네. 갈비탕을 준비해요. 그냥 한 번도 끓여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정성
1: 영양사가 아니에요. 네. 네. 그
4: 정성 가득 사랑 가득 담아서 아주 맛있었어. 한 방으로 네. 거기다가 전복도 얹어드리고 새싹삼도 데코해서 드리고
1: 16일이라고요?
4: 네. 그래서 보약도 막 뿌려서 네. 넣어드리는 한방 그 갈비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아, 역시 교회는
4: 진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제발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이렇게 네. 좋은 재료도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전복도 들어간 갈비탕 네. 저도 꼭 먹고 싶은데요.
4: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네. 대상자시고요.
4: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1: 네. 네, 포항 침례교회고요. 북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네.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0: 네,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번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기대하시는 점?
5: 지금 교회가 네. 네, 지역사회와 많이 단절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네.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흘러갈 수 있게끔 네.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서 정말 아름답게 같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교회에서의 네.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또 기대하고 기획하고 계시군요. 오늘 이렇게 포항침례교회 전도팀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또 이번 행사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전도팀 분들을 모셔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도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란 나에게 땡

0: 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땡땡에 들어간 두 글자 아니셔도 되고요. 전도는 나에게 이것이다, 뭐 예를 들어 삶이다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도 지금 네. 계속해서 전도 나가시죠.
1: 네, 맞아요. 차량 운행으로 또 돕고 있고 예. 어르신들 네. 가끔 불편하시면 기도도 해드리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저는 PD님 네. 주신 질문에 전도는 첫사랑이다라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청소년 청년부도 섬기고 전도팀도 섬기는데 네. 새가족들을 만나고 교회에만 있는 제가 오히려 나가서 지역 어르신들을 뵐 때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제 안에 가라앉은 첫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0: 아, 아멘.
1: 이 복음이 정말 전도됐으면 좋겠다,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간절함이 담겨서 저에게는 전도는 첫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야, 네. 전도는 나에게 첫사랑이다. 네. 그만큼 강렬한
1: 네네.
0: 우리 전도하고 계시는 조주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또 우리 노명화 권사님께서는 전도란 나에게,
2: 저는 전도란 생명이라고
0: 아, 네. 아멘. 네. 우리 포항극동방송도 네. 좋아하는 그 생명.
2: 생명. 네. 생명. 전도 고원을 받아야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0: 아멘입니다.
2: 전도해야만 그분들이 들어오 교회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2: 예, 예, 생명을
0: 네, 사역자들이죠. 전도는 나에게 생명이다 하셨고요. 우리 김순부 권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저는 전도는 회복이다.
0: 회복. 아,
3: 네. 저는 내가 그 분을 믿지 않는 분을 네.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0: 네.
3: 그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 제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맞아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되어서 전도란 회복이다.
0: 아멘입니다. 사실 전도가 나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도 믿음이 더 채워지는 그런 네, 경험을 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3: 네.
0: 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전도란 나에게
4: 전도란 나를 반짝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나를 반짝거리게.
4: 네, 예수님의 반짝거림이 제가 나가서 만나면서 얘기할수록 그 반짝거림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반짝거린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입니다. 반짝거리는 아멘. 그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길이 되죠. 마지막으로 목사님, 전도란 나에게
5: 달이다.
0: 달.
5: 달이.
0: 다리, 다리.
5: 네.
0: 아, 저 또 반짝거린다고 하셔서 달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맞추신 줄 알았어요. 아, 브릿지, 다리.
5: 네, 네. 네. 저에게 예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0: 네.
5: 그래서 그 다리를 누군가에게 또 연결해 주는 거죠.
0: 아~
5: 누군가 건너갈 수.
0: 아멘입니다. 아, 그 예수님과의 나 사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우리 전도가 네.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포항침례교회 전도팀 너무나도 또 귀하고 오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또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도 더욱 응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0910번님께서요. 우리 조주승 전도사님 없으면 포항침례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전도사님이셔요. 우리 전도사님 파이팅!
1: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0: 전도사님 밝히시면 어떡해요. 그렇군요. 오늘 처음 이렇게 댓글 남기셨는데요. 0910번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성함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또 아까 4362번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전도에 관한 이런 나에게 전도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말해보면서 내가 전도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포항침례교회 이 전도팀의 꿈과 비전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0: 네.
5: 포항을 사랑하고 그리고 포항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0: 네.
5: 사실 이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현장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 안에 있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또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몸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몸으로 전달해주는 그 역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포항 침례교회 정말 응원하고요. 이번 행사도 정말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5: 네.
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제 열린다고요?
5: 네, 포항침례교회 청춘 시니어 대학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0: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0: 네, 오늘 전도를 부탁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광선 목사님, 그리고 구현화 사모님, 조주승 전도사님, 노명화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죠.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코너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 참된 이치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다. 진리는 항상 옳은 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많은 답변들이 있겠죠. 인간들 사이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요? 바로 좋은 소식,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니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잘 몰라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고 때로는 모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줄로 착각하죠. 자신의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을 수정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생각하니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생기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바람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영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비난 경멸하는 말이나 행동이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센 척하거나 무시하며 침묵하는 것. 이런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웃, 마을, 지역, 나라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투명하고 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밝아질 세상을 꿈꿉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엘.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어버이 생각해서 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당시 서점가의 그 시대에 어떤 베스트셀러 인기를 모은 책이 한권 있었는데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재군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당신들이 재군들이 살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봐야 돼 하고 이 책,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이렇게 레포트도 내고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인데, 1의 물결이 뭔가 하면, 우리 인류가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곡식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다가,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해서, 마을을 일으키고 이제 시족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이게 산업 이게 이게 농업혁명 이게 제1의 물결이고 2의 물결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기계를 발명해서 대량적으로 물건을 막 찍어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산업혁명 이게 제2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3의 물결이 뭐냐 하면 정보 혁명의 물결이 50년 전이에요. 오는데 그때 되면 정보가 쏟아지고 통신이 막 발달되어서 많은 지식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정보 혁명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사가지고 오면 그냥 포장지 뜯어서 코드 꼽고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 세워서 그 줄만 이렇게 연결하면 텔레비전이 나오고 채널 해봤자 뭐 3개 아니면 4개, KBS, MBC 몇 가지 그게 다였잖아요. 그게 우리 보는 게 전부 다였어요. 보는 게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텔레비전을 사면 내가 설지도 모아들어 채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온갖 것들이 연결이 다 되고, 이 텔레비전을 바꾸고 버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기존의 가치관들도 급속히 변하고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할아버지가 대빵이고 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위에 어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뭘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모내기를 언제 할까요? 볍씨를 언제 담가요? 여자분들도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장은 어떻게 담가요? 김장은 어떻게 해요? 뭐 고추장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어른들에게 다 물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AI한테 물으면 됩니다. 야는 잔소리도 안 합니다, 어머니처럼. 더 정확하게 묻는 대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가지고 야야 이거 핸드폰 이거 위에 사용하는 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 손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이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아가야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 위에 사용하노 위에 사용하노 이러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충격이 온다. 50년 전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오늘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기술혁명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전부 수동적이요.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약 한 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돌판 두 개를 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죠.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이 오른쪽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 여기에 있는 이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아서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열 가지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홉 가지예요. 모든 계명이 아홉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홉 가지예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계명, 그것도 사람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이 한 계명,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아홉 가지는 하지 마라 그런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난 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사람과의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고 나와 관계에 있는 첫 관계에 이 관계에서 삐뚤게 단추를 닿게 되면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잠궈야지 그 다음 가지런히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 카베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원어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이 단어 카베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행동이 옳지 않는데 속이 막 뒤틀리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아버지는 공경하지 마라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래도 공경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똑똑할 때만 공경하고 돈을 벌 때만 공경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못해도 때로는 그렇고 그래도 내 부모고 아버지니까 공경해라, 공경해라 그러면서 네가 공경하면 첫 관계가 잘 돼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본문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늙은 어미, 특별히 어머니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약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한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엄마 나온나? 목사님 오셨다. 빨리 나온나? 뭐하노 엄마? 아, 예. 좀 불편해요. 어머니가 뭐라 해도 연세가 많고 몸이 꾸준히 그렇게 그래도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지낸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가 뭔가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묻는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다. 어른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물으면, 어머니가 물으면 경히 여기지 않고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것. 이게 효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효 하면 탈무드 얘기가 늘 떠오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밥상에다가 오늘 맛있게 밥을 준비해서 닭고기를 올렸어요. 닭고기를 탁 올렸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닭고기가 참 맛있네. 오늘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들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거는 왜 물어요? 그냥 잡숫기만 하세요. 탈무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참 맛있네. 예, 아버지, 오늘 남부시장 지나오다 보니까 닭을 파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냥 아버지 드시기만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아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하면 그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효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이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세상이 빠르게 변하여 변하고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의 말씀

믿음, 신앙,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 거 귀합니다.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내 자녀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은 시집을 갔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위와 손자, 손녀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참 좋네요 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들이 성실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효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내 자녀들이 요한 3서 1절에서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살 때 이것이 진짜 부모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오늘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고통이요. 누가 미련한 아들입니까? 공부 많이 했고 돈 많이 벌어도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걱정을 심어드리면 이게 여러분 미련한 아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장성했으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온갖 험한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부모님에게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부모님에게 다 전화해 보세요. 다 말씀해 보세요. 이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 밤새도록 밤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이게 미련한 아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튀키예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로마 이런 쪽에 여행해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뭐 이집트 가는 곳곳마다 그 원형 경기장 이런 것을 만드는 거 보면 이 로마가 얼마나 찬란하고 그 힘이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렇게 대단했던 제국인데 왜 무너졌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찬란했는데 왜 무너졌는가?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세망사 1, 2, 3, 4, 5, 6권을 썼어요.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평생 에드워드 기븐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썼어요. 그런데 5권에 가면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앞에 원로들이, 어른들이 로마 제국을 멋지게 이렇게 세워두었는데 이 고생을 모르고 바톤을 이어받은 이 후배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고생을 모르는 이 세대가 원로들을 무시하고 무시하면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러면서 막 온갖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잘 살아도 억수로 잘 살아요. 알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도로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자동차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핸드폰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이거 뭐죠?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발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휴게소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화장실을 잘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멘 거네. 아이고, 계속하고. 세상에 제가 유럽에 갔는데 그렇게 펑펑나는 스페인 이런 나라에 가도 아이고 화장실이 기들가고 기나가는데 그것도 앞에서 돈 받아요. 음에 돈 동전이 멀었어서 내가 조금 모자는데 깎아달라니까 안 된대. 돈 갖고 와야. 내가 급하다 좀 들어가자. 안 된대. 암만 급해도 돈 내야 된대.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돈 받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의사 가운을 딱 입고 이래가지고 제가 언제 사진을 한번 내가 기념을. 그래가 돈 받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잘 사느냐. 한국에 왔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이 한국을 소개할 때에 이 조선 대한민국 조선을 소개할 때에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한 마을에 가보니까 한 공동체가 어른이 더허 이렇게 수염이 허연 어른이 집에 있다가 나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온 시족 공동체가 그 마을이 어른들을 봉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하고 이 조선은 정말 노인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잘 마음으로 대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한 가정 가정들마다 좋은 것, 귀한 것,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있으면 이걸 딱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 갔다 옵니다. 엄마 맛있는 거 있어? 있어도 얘기 안 합니다. 아이가 냄새를 맡고 그 뭐가 있네? 이놈의 자식아. 할아버지 오셔야 보고 먹지. 아버지 오셔야 보고 먹지.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뒷집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님 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걸 드십니까? 그 애들 줘라. 됐다 나는. 이러면서 순서가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와 있던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네가 잘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가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시나 우리아의 아니었잖아요. 이 밧세바.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잖아요. 궁궐에 솔로몬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이 신하들이 뭐라고 입방아 찔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되자마자 열왕기상 2장에 보세요. 솔로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오른쪽에 앉혔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정확하게 아침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절하고 먹고 그렇게 구슬수에 오니까 자기 보좌 옥좌 옆에 오른쪽에 항상 모시고 이렇게 혀를 다고 깍듯이 대하니까 그다음부터 누가 어떤 신하가 어머니를 깔보고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멸망했어요? 왜 엉망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에 원로들과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일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을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논하면서 점차점차 나라가 기울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이런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황교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황교진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그 황교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무렵에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28살부터 41살까지 14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합니다. 식물인간 된 어머니를 병원에서 간병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면서 어머니를 아침에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호수를 통하여 열량을 계산해 하루 6번 식사를 엮고 이 가래를 제거하고 손톱을 깎이고 치실로 이걸 하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야, 간병의 아트, 예술이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황교진 씨는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은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어떤 곳에 취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도 이제는 포기한다. 취업도 포기한다. 되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간병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의 변화를 따라 쭉 써가는다가 이 글을 모아서 이 황교진 씨가 엄마는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소풍을 떠났다. 엄마는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잠시 소풍을 떠났다라는 책을 세상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본 예쁜 아가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내가 같이 살아도 되고 엄마를 같이 간병하고 싶다. 결혼을 요청해서 정말 예쁜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본 대성그룹의 김정주 사장이라는 분이 이 황교진 씨에게 우리 회사에 오세요. 우리 회사에 와서 홍보팀을 맡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을 간다든지 엄마가 필요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쫓아가서 그 일을 먼저 하세요. 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막 변화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 믿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옛날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진리를 쫓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가정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살아계시면 생전에 더 효를 하고 어버이가 계시지 아니하면 앞뒤 좌우를 되돌아보면서 또 어른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선을 베풀고 공경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온 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다고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넘치는 고백이 성경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때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또 지금은 아무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주곡을 한곡 준비했습니다. 줄리아드 트리오가 연주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어서 연주합니다.

줄리아드 트리오의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연주곡으로 함께 했고요. 안성진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힘찬 목소리로 담대하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로 모시겠어요. 자, 10장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여호수아가 기부온 사람들과 맺은 약조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그런 것인데 물론 이러한 약조를 맺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함께 교훈 얻음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까지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왕들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약조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비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이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약속 때문입니다. 약조, 뭐 서로 상호 뭐 불가침 조약, 그리고 상호 뭐 이제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서로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조약, 그 의무감을 느껴서 이렇게 도와주러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원수들을 몰아내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기습 작전을 구사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돕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게 됩니다. 이 다음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가 보시게 되는데, 12절로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장 서두에서 여호와의 긴 낮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전체 태양계를 멈추셨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태양이 잠잠해졌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싸움을 위해서 태양이 멈추는, 그리고 태양빛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계의 운행을 중단하시고 우박을 보내셔 태양을 식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정지시키심으로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그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의 운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의 이해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정지시켰을 때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소개했던 그 교수는 정말 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본인이 말한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어리석으니 뭐하니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이 되어진 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이니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0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420년 동안이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로 일찍 오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몇년 동안이요? 420년 동안이나 그랬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밖에서 42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하는 것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가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난밤에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문설주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이 증거되므로 여호와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합 같은 여자가 믿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했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므로 이 기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지 않게 들을지 모르더라도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장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24절, 25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그 왕들을 보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 대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죽여 5개의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27절이에요.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들을 굴에 남겨두어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인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굶겨 죽이는 것보다 칼로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소홀하게 방치할 수도 없고 뭐 가두어둘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굴 속으로 다시금 시체를 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함에도 불구하고 문명된 나라이지만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악하고 죄악된 족속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만약 이 왕들을 살려두었다면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대항하여서 큰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을 것이단 말이죠. 그 왕들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렸어요. 그 시체들을 밤새도록 나무에 방치되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 시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10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을 이렇게 마치고 11장, 12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을 함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두 장은 서로 연결된 내용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11장에서는 북부 전투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지위를 끝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장 1절로 6절까지를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4절에서 6절까지를 더 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뒤꿈치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제 북방에 있는 하솔왕 야빈이란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주동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내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항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남부를 다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북쪽으로 이동하면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할 것이 또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대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뭐 아무리 이 하솔왕 야빈이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적하려 한들 그의 대적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의 전략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서 우선은 남쪽부터 정복을 하고 이제 북쪽을

0: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북부왕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11장 7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온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 전력은 그 땅을 두 개로 분할시킨 뒤에 적들을 급습하는 것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도 이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라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시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지루하고 어찌 보면 철저한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넘겨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화친을 이유로 전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것을 내리셨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것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개, 2번 우박.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작가 헬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자기개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과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습관, 즉 자신만의 루틴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새벽 묵상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곤 했었지요. 새벽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은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곡은 힐송 월십과 달린 체액이 함께한 Power of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완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키스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오는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1: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 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 라는 뜻도 된단다 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 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현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 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홍성이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 나거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하중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전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교회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저그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아, 이름은 뭐죠?
0: 샛별입니다. 김샛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샛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2: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0: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0: 예, 그런데요.
2: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예예. 아까 저 훤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0: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3: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수 있으면.
0: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3: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 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0: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인가?
3: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0: 아, 아인다. 저기 손님이 보란다. 네, 손님.

0: 우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야. 저건 함정일 수도 있어.
1: 여보세요?
0: 엄마! 저 은경입니다.
1: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0: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2원씩 벌고 있습니다. 내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1: 아유, 은경아. 아유,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0: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1: 그래, 은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0: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1: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0: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2: 샛별 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 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2: 샛별 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0: 에? 보너스라고요?
2: 아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진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2: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3: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4: 어? 예,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네 엄마는 공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0: 공안에 붙잡혀갔다고요?
3: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4: 그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 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 위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까지 더해서.
0: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3: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 가서 살아봐.
0: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3: 뭐?
4: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3: 아, 진짜.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들을 협조자로 포섭해 한국행 브로커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0,000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 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 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 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 전쟁과 지역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 3 도상 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 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26에 참가해 무인 전투 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 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 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주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이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 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 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 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시편 2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비쭉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가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꼭 천당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네 가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천당에 와서 놀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에 과연 나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나?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첫아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백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은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M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0: 주시고 존재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

시청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크고 영원한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

0: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요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 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 통독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손 들고 천부여 우지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봄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지금 이리까지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0: 유명한 사상가 예수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평양과 부산, 광주, 목포, 포항이 15도, 대전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과 대구가 13도, 강계 12도, 함흥이 10도, 해산과 청진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구가 30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28도, 해산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6도, 강릉과 여수가 25도, 신의주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3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가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 모든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사랑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 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분단 당시 북한에 있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극한의 박해로 적대계층으로 몰리며 죽임당하였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과 일가 친척들이 숨어서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밀리에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안당국의 감시와 눈초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그리스도연맹 국가교회 사람들도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방송 쪽복음 성경이 사람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질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환우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 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5월의 새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감사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선생님들에게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이 문제는 분파와 분란이었죠. 또 시기와 질투, 이들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신령한 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지 않으라.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 다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 이제 혼에 속한 자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 혼에 속한 자라는 말은 성령 없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혼에 속했다라는 말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여기 그 어제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 혼적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코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돼서 푸시코스, 푸시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없이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혼적인 사람, 이것을 혼적인 사람이다. 성령과 상관없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여기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헬라어로 사르키코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제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것을 받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장성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밥입니다. 밥.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젖이죠. 젖은 뭐 소화시키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받아 먹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기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십일조의 예물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장성함에 따라 점점 단단한 식물까지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단단한 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저주로 먹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찾는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아직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성숙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다?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특별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는 거죠. 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면 핵심은 뭐냐? 예수님 따라야 된다. 요거겠죠. 자,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자, 여기저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 다 결국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이, 여러분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콘. 디콘은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시종이 이제 디콘, 아, 이제 그 집의 이제 집사인데, 다 결국 집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 집의 사역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저는 이제 겨우 집사밖에 안 돼요. 아니, 뭐 집사밖에 안 됩니까? 집사는 모든 겁니다. 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집사, 집사. 아, 하나님의 이 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사역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라는 이름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름을 어느 순간 우리가 싹 다 사역자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사역자님, 이사역자님, 오사역자님, 박사역자님, 양사역자님 다 사역자로 할 수 있죠. 사역자. 그럼 이 사역자들은 뭐 했느냐?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씨를 심었으면 아볼로는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줬고 그런데 결국은 자라게 한 건 누구냐? 여기 보면 오직 이렇게 되십니다. 오직 6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 생명이 자라나게 움트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또 얘기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 앞에 6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7절에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 한 가지라는 건 동등하나 동일하나 이런 뜻이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맡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으로 상이 등장합니다. 아,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섬기며 받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바울의 밭, 아볼로의 밭, 베드로의 밭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분파, 누구파, 누구파에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내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내 제자, 너의 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역자들일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자, 바울은 뭐 했느냐? 씨를 심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터를 닦아뒀죠. 그 터를 닦기 위해 사실은 씨를 심기 위해 젖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얘기를 합니다.

터 위에 세울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터 위에 세운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증 위에 우리의 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두 가지 재료가 나오죠. 두 종류의 재료가. 첫 번째,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자, 여기 보면은 재료가 금, 은, 보석이 있고 그 다음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뭐냐? 불에 와도 불에 타지 않는 비가연성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짚은 불이 오면 확 타버리는, 헐헐 타서 재 밖에 남지 않는 가연성 재료죠. 자, 비가연성 재료, 금, 은, 보석, 이건 뭐냐? 복음의 말씀 진리로 세우는 거죠. 순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무, 풀, 짚, 이건 인간적인 지혜와 수사적인 기교와 파벌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지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것이 과연 제대로 세워진가를 검증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 검증은 살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 나오는데, 자, 그 공적이 나타날 때 이게 뭘로 나타내느냐? 이 공적이 불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제대로 세운 건지, 인위적인 걸로 허영으로 세운 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여기 보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와 또 헌신과 눈물로 세웠다면 그대로 있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잘 세웠는데 아유 불이 오니까 그냥 다 타버리네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너 허영으로 했구나, 너를 위해서 했구나, 너의 이기심을 갖고 했구나, 네가 칭찬받으려고 했구나, 에헴 내가 그래도 중직자임네 하고 미신 세우기 위해 했구나, 이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공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면 아, 이게 망신당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suffer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er loss. loss는 손실이죠. 손실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겁니다. 마음 상한다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시간 내서 헌신했는데요. 봤는데 다 자기 칭찬받으려고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이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로 섰는데요. 너 중직자로 서서 나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적이 내가 거의 찾아볼 수 없구나. 다 칭찬받으려고 사람 있는 데서 막 못 뻣뻣하게 세우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면 제대로 할 걸.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suffer. 고생, 마음 고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일단 세운 거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세워가는데, 이 세워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잘 받기 위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우리가 받을 상 다 받는 거예요. 자꾸 막 칭찬하려고, 아 그만 칭찬하라고, 됐다고, 상부 깎인다고,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0: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러죠. 은밀하게 주님만 알면 되고 주님 앞에 신실할 때 끝까지 신실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멋진 집을 질 때 풀이나 집, 나무, 불로 확 주님이 네가 진 게 진짜인지 알아보자 하고 불을 확 지피는데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벌거숭이 되는 거죠. 근데 확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도 끄떡없이 영롱한 보석으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탁 세워놓으면 잘했다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상급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큰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정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구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속썩이는 구원인지가 나중에 주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됐지? 아니요. 성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공력이 주 앞에 설 때 멋지게 드러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주 앞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으로 찬송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분쟁만 일삼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일반인에게는 물론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에게 그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이어 아볼로까지 신실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였죠. 나는 이 지도자가 좋습니다. 그는 저 지도자에게 속했어요. 이러한 파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단의 괴계입니다. 결국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사람에게 속한 또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이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습니다. 샬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사방에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부르며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뜻해야 할 이 시기에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으로부터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목 아래 우리 속 분노의 지팡이를 가차없이 내리치는 대상 역시 우리 부모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무리바 샘물에 서 있던 모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백성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그조차 결국

0: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 달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물은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의 그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지도한다는 핑계로 혹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내지른 분노는 결국 그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광야는 지금 어떠합니까? 부모라는 권위로 혹은 자녀라는 이름의 기대치로 서로를 향해 분노의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란다는 명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이를 향한 분풀이로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오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그 입술에는 축복보다는 비난이, 강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저 부모님의 완고한 고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실상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독설을 기도의 언어로 포장해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아무리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분노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쏟아붓는 분노의 폭발, 부모님을 향한 날선 원망의 표출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 가정의 영적인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혈기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가정의 반석에서는 진정한 생명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5월의 기도의 자리는 내 안에 무리바의 샘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 안의 오만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내리쳤던 분노의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품었던 해묵은 원망의 지팡이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재판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202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승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스승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간호사는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관찰해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독일군에게 붙잡혀 의료 중립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전날 밤 간호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병사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숭고했던 그녀의 삶은 인도주의의 귀감이 됐고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간호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딴 에디트 카벨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 나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테너 이문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시편 146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가 민족 공동체를 넘어 각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실히 신앙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긴박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씨가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식뿐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 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키는 자에게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 자녀가 번성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견고한 의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지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약속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가족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된다고 해서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천국 가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지옥 가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은혜가 자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어 내려가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백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양 1,000마리면 10만 마리가 되는 것이고 소 100마리면 1만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의 왕이 질투할 만한 겁니다. 뭐라고 질투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삭에게 이 복이 임하니까 그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어떤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기록할 때에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하여 순수하게 기록된 이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 가나안의 부엘사베에 살지 못하고 그랄 땅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느닷없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니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 이삭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족까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할 때 죄 없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고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온 집안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앞에 유혹이 어른거리고 있을 때에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의 삶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면 자녀 농사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녀 문제로 큰 소리 칠 사람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자녀 문제로 어려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야 이 자녀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것을 먹이고 잘 입힙니다. 자녀 출세를 위해서라면 말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 서백이라도 만들어서 자녀를 입학을 시킵니다. 세상은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약속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열매는 참 유익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칠 기름으로 쓰여지는 열매가 바로 감람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서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움받는다 하는 약속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비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14명을 키우는데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집에 큰 화재가 나서 모든 가족이 죽을 뻔도 했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이런 구절을 적어 붙였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했고 배움도 부족했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난한 집에서 14명의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 같은 인물들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부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자녀를 붙들시고 양육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여기서 경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예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은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든답니다. 성은 수성이 힘든 겁니다. 지난 2021년 7월 3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1964년 이 기구가 세워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심상치 않고 최대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고용을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은 증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감소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한때 세계 곳곳에 대우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하지요. 동유럽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우의 간판은 번쩍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경관성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외삼촌 집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안 외삼촌 라반이 분노에 가득 차 사람들을 그리고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불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길르앗에서 평화 언약을 맺고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재산도 모두 뺏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지켜주셨기에 야곱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과 관련하여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그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나여 눈꺼풀이 감기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화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

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려놓고 사랑과 평안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 배불리시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만족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풍성하게 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가 유지하고 내가 열심히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한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 물질 다 내 것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도 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오늘의 필요만이 아니라 장래의 삶까지도 돌보시며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남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며 삶을 붙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었고 6.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땅을 바라보며 세계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눈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1인당 GDP 전망에서 대한민국은 약 3만 7천 달러로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란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뿌린 그 눈물의 피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한 헌신.

0: 헌신과 눈물의 기도 결과입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되느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는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처럼 세워나간다면 그 마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불안이 남고 결핍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큰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가족 가운데 화목을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녀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겨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은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자녀의 삶과 생업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무게를 올리면 숨이 턱 막히고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은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제가 요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타고난 몸 자체가 근육이 잘 붙는 편이다 보니 저는 조금 가볍게 가고 싶은데도 자꾸 더 무겁게, 더 많이 버거운 지점까지 밀어붙이게 되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아멘. 근육은 찢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갑니다.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여러 가지 업무로 조금 지쳐있던 순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트레이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보다 조금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괜찮다고 멈추고 싶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버티게 하시는 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단순히 힘든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 한가운데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한다면 지금 들고 있는 이 무게 또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외칠 준비 되셨나요? 내 영혼의 근육 단련시키러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아멘. 근육은 먼저 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찢어지고요, 섭취한 영양분으로 회복이 되면서 커진다고 해요. 이것이 근육 성장의 원리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의 근육을 찢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근육도 성장하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난의 순간에 우린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원해요. 뒷자리 6809님, 할렐루야. 오늘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영적인 스승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육적인 스승 교직원 선생님, 기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늘 힘이 나는 문자 우리 6809님 감사하고요.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 참 많은 또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기념이 또 되는 날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오늘 하루고요. 우리 영혼의 참 스승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 육적인 스승 우리 또 선생님이시죠. 우리 선생님들께 오늘 또 연락드려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은 15일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을 맞이해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스승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이사를 하느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을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출석합니다. 다정한 보소 PD님의 목소리가 오늘도 힘이 됩니다. 샬롬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를 하셨군요. 아, 그래서 어제 이렇게 우리 이룩사이님 제가 어디 가셨나 이렇게 찾았는데, 아, 이사를 하셨군요. 인정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사 어디로 하셨어요? 너무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이룩사이님 이 경기도 남양주 쪽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또 새롭게 그런 복음자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또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복음자리로가 될 줄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 보사 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옥상에서 키우신 상추 주셔서 오이랑 파프리카랑 쌈 싸먹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직접 기르신 이렇게 수확하신 이 상추를 주셨군요. 또 그 상추와 함께 이 많은 또 채소와 이 아침을 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고 907님 일상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나눈데도 저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일상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는 우리 9507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 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요, 저희 스승이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답니다. 선생님 위해서 항상

0: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도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침부터 서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4420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참고로 그 선생님은 미국에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님은 늘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전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6809님의 자녀 우리 하지우 양이 또 이렇게 문자를 아버님의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생일 이번 주 주일 17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파티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저의 스승이에요. 항상 빠르게 굳세게 되거라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빠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시길 이 하지우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피디님 수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우리 지우야 어쩌 이렇게 야무지게 왠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문자 이렇게 차곡차곡 보내주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이 삼촌 미소가 띄어지네요.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7694님 샬롬 샬주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한 주가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목소리 전달자 피디님도 감사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주를 샬주아로 시작하고 샬주아로 마무리 뭔가 참 뿌듯하고요. 정말 주님께 감사한 이 아침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7694님 덕분에 이 한 주도 참 뿌듯했고 충만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뒷자리 3924님께서도요.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우리 손님들과 객들에게 살포시 쪼개는 미소로 행복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표현들이 대단히 뭔가 시적 표현들 같아요. 좀 문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상구이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을게요. 오늘은 좀 유쾌하게 요 세 글자 어떨까요? 오운완. 아까 오프닝에서 요 운동, 뭐 헬스 요런 내용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운동 완료라는 요 표현을 요즘엔 줄여서 오운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서영 PD님이 저녁 방송간에 막 오가만 요런 거 하잖아요. 저는요 오운완 할게요. 이 샬조와 뭐 아침부터 운동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영혼의 운동입니다. 이 말씀과 찬양 함께하면서 오늘 샬조와 함께하면 이 한 시간 동안 오늘 운동 완료되는 거예요. 오후만 보내주세요. 이 샬조와 함께하면 운동 많이 된다. 많이 되고요. 오후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세 글자 오운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박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죠. 영어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큰 기여를 하는 영웅을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는 영웅들, 즉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 칭하죠. 바로 포항극동 방송의 언성 히어로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해요. 자, 오늘도 저희 믿음의 파트너 오셨어요. 톡톡 튀는 에너지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렇게 함께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가워요. 우리 정은 자매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2: 네, 이번 주 저도 PD님께서 앞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네.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0: 그래요.
2: 그 순간들에서 이제 다시 감사를 찾게 하는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또 은혜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또 한 주였지만

0: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정은 자매님을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셨던 우리 또 한 주가 아니었을까 자 감히 생각해봅니다. 아니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우리 정은 자매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같이 거의 우리 출근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자매님께서 조금 고단해 보이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되게 일찍 일어나셔서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이제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또 오프닝을 함께 하면서 지금 또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좀 지쳐있던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방송하실 분들도 우리 정은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도요 우리 자매님께서 이 시간 우리 믿기만 청년 리포터로 또 함께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소식들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소식 나누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오늘 나눌 청년 리포팅은 5월 13일에 진행되었던 영혼의 아침밥인데요.
0: 네.
1: 포항 충진교회에서 한동대학교에 지난 3월에 기부한 기부금과 함께 요리연구가 장인전 셰프님의 재능 기부를 결합해서 한동대학교 재학생 300명을 위한 특별 아침 식사, 영혼의 아침밥을 진행하였습니다.
0: 네. 이게 어떤 아침밥이에요? 영원?
1: 네. 돈을 내지 않고 예. 이제 공짜로 영혼의 아침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0: 정말 무료 이렇게 또 아침밥인데 영혼의 아침밥이라고 들리기도 해요. 이게 5월 13일 날에 있었고요.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그 가운데 포항 충진교회가 이제 함께 하면서 한동대학교 친구들 우리 정은 자매님도 어떻게 같이 식사하셨어요?
1: 제가 식사를 하러 가려다가 예. 늦잠을 자서 가지 못했지만 갔던 친구가 정말 맛있었고 와. 메뉴도 이제 셰프님이셔가지고 우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0: 또 전문 셰프님을 또 모셔서 청빙해서 이렇게 함께 했군요. 아 알았으면 저도 갔을 텐데.
1: 아깝다.
0: 다음에는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오픈런 해볼게요. 좋아요. 또 귀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자리 1257님 샬롬 하트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합창단 선생님, 김도영 선생님, 김상현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출첵 남겨주시면서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 오운완 보내주셨고요. 2042님께서도 오운완 영혼의 운동도 열심히 해서 영과 육이 건강한 하루 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출첵 제시어 세 글자 있었는데 우리 자매님도 어떻게 요거 잘 이루고 계신가요?
1: 네 저도 오만 해야 네. 돼서 저는 열심히 풋살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뭐를 해요? 풋살?
1: 네 풋살합니다.
0: 야 어떻게 이렇게 좀 팀을 이뤄서 공을 차시는 거예요?
1: 네 한동대학교에 여자 풋살 동아리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같이 풋살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어제 풋살 한 게임 뛰고 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1: 어제는 또 예. 맛있는 걸 먹고 잠드느라 예. 이제 육이 너무 건강해졌어요.
0: 그렇군요. 정말 좋습니다. 아니, 풋살 게임까지 하시는 우리 자매님. 아, 요즘에 이 여성분들도 이 공 많이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8374님. 오운완. 영혼의 운동이라니. 영혼이라도 운동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딸이 다리를 다쳤지만 아이고. 운동회를 하러 갑니다. 100팀이 이기라고 응원해주세요.
1: 화이팅.
0: 야, 화이팅. 우리 따님께서 100팀이신가 봐요. 청팀 100팀 이렇게 붙어서 하시잖아요. 오늘 100팀이 제가 이기라고 한번 응원해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1: 화이팅.
0: 100팀이 이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팀 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팀 화이팅. 자, 요 정도 화이팅 했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907님 믿기만 반갑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정말 또 귀한 게스트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자매님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1: 네 믿기만 오늘도 출발합니다.
0: 출발합니다. 포항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0: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4420님, 피디님 어제 구운 계란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 먹어봤는데요. 이게 그냥 구운 계란이 아니잖아요. 포항 극돈 방송에서 보내주신 구운 계란이다 보니 더 맛있네요. 인증합니다 라면서 인증샷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포항 극돈 방송이 이때 보내드렸기 때문에 더 맛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난번 4월 28일 날에 있었던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가운데 또 함께 주셨던 우리 4420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또 구운 계란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아침 함께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믿기만 반갑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뒷자리 2642님께서요. 온 완으로 자매님 아주 멋지고 은혜 가득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온 완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2: 오!
1: 오! 멋진 정은 자매님.
2: 은!
1: 운명이 아닌 섭리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2: 완!
1: 완전 좋으신 주님으로 힘내세요. 화이팅!
2: 화이팅! 감사합니다.
1: 우리 자매님 이미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이 정도 은혜 넘치고 사랑 가득한 삼행시 받으면 없던 힘도 날 것 같아요. 그죠 자매님?
2: 아, 네.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청취자분도 이렇게 삼행시로 저를 응원해 주시니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샬조와 듣는 거 은근 오운만 맞아요. 출근 준비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거든요. 히히. 은근 신속성과 약간의 팔 힘이 필요하다고요. 문자도 적어야 하니 손가락 운동도 하는 중이랍니다. 아 오늘 게스트도 자매님도 환영합니다. 금요팅 보내주셨어요.
2: 금요팅.
1: 야 우리 은근 오운만 맞습니다. 우리 공우부사님 오운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완료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이 아침에 막 출근 준비, 등교 준비, 다양각생의 준비하면서 이 핸드폰을 또 사수하고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문자까지 보낸다? 이거 오운만 맞습니다. 공우부사님 감사해요. 오늘 영혼의 운동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 이처럼 포항극동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뭉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 오늘의 언성 히어로 자매님 누구시죠?
2: 네, 이번 주 저희의 언성 히어로는 바로 호텔 더 A 대표이신 포항중앙교회 정동술 안수집사님이십니다.
1: 집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와, 집사님 너무 멋지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1: 저는 청년분이 이렇게 복도로 걸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집사님이시에요.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포항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목소리도 멋지신 우리 정동술 안수 집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요?
3: 포항중앙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우리 멋진 우리 집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보시고 아까 놀랐어요.
2: 네, 집사님이라고 하시기에는 네. 진짜 이 스튜핏

0: 치 장난 아니시고 핏부도 진짜 제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1: 맞아요.
0: 절대 50대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50대라고 말씀해 주셔서 놀라면서 네, 잠을 깬것
1: 진짜
0: 같습니다.
1: 잠이 홀라당 깼고요. 오늘
0: 감사합니다.
1: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멋진 우리

0: 행복하고 이 바다 뷰가 참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께서 친절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은혜가 된다고 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집사님께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점을 두는 부분이 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좋은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그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집사님.
1: 아, 뭐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절과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 친절과 청결.
1: 네. 저희 사업장을 찾아주신 고객님 한분한 분들은 모두 소중하시고 또 그분들을 항상 늘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0: 네.
1: 이용하시고 뒤에 이렇게 다녀가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친절과 청결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어떤 숙박시설을 모아둔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예약할 수 있는.
1: 네.
0: 거기에 보면 이 후기, 리뷰들이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쾌적해요. 친절해요. 이렇게 사장분들이 대표님이 정말 좋아요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매님, 그죠?
2: 네, 100% 그렇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사실 숙박시설에선 친절과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그죠?
2: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은, 저도 부모님 오시면 그쪽으로 한번 꼭 가고
0: 맞아요.
2: 싶습니다.
0: 이 쾌적함을 넘어서 친절함까지 요즘엔 신뢰감을 참 주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은 얼굴만 봬도 신뢰 10%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뒷자리 8031님 세사뿐이신데요. 오운완 포항 지금 병원에 진료 예약이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영혼의 운동을 위해 새벽기도 가기 전에 졸지 않기 위해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잠을 깨워서 다녀왔습니다라고
1: 우와.
0: 보내주셨어요. 이 새벽부터 이 오음만 이루셨습니다. 영혼의 운동 이루셨고요. 우리 8031님 감사해요. 자, 오늘은 오운완 더불어서 이렇게 출첵 제시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은 세 글자 뭐라고요, 자매님?
2: 오운완.
0: 오운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지금 정동술 안수 집사님,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집사님께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그 계기가 궁금해요.
1: 네, 2005년도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때는 포항 시내에 위치한 교회였었는데요. 주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그때 가서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이 꼭 제가 살아온 길을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때 너무 놀라웠고, 또 진심으로 그때부터 회개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뒤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박수.
2: 아멘.
0: 2005년 그때서부터 이제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셨던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때 첫그 만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포항중앙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아내분께서도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우리
1: 네.
0: 사모님께서 인도를 하신 걸까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또 영혼의
1: 네,
0: 동반자시네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짧게 우리 아내분께 우리 사모님께 사랑의 인사 보내. 지금 막 이렇게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계세요. 자, 요건 대본에 없던 거였거든요. 사랑의 메시지 일발 발사.
1: 아유, 우리 저희 사랑하는 저희 아내 방정원 지사님 늘 감사하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가정 늘 축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제가 늘 노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매님, 진짜 우리 집사님 좀 스윗하세요. 네,
2: 네.
0: 처음에는 되게 신사라고 느껴졌고요. 지금 그 신사의 그런 중후한 멋가운데 이 스윗한, 따뜻한 이 사랑까지 느껴지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 네, 옆에서 뵙고 있는데 되게 이 말씀을 하시고 떨려 하시면서
0: 네.
2: 수줍어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운 커플이실 것 같습니다.
0: 집사님.

0: 우리 안수 실사님이신데 귀여운 커플이라는 표현 거의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받아보는 그런 이 수식어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하지만 왠지 공감이 됩니다. 뒷자리 2485님께서도요. 샬롬,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수트핏이 멋지시다니 보라가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주님이 우리를 늘 친절히 대해주듯 집사님의 미소도 아름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분만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2: 파이팅!
0: 우리 2485님께서 마치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집사님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이 은은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느껴지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매님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2: 네, 집사님께서 처음 가시고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포항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교회 자랑 한마디 해주시면
0: 네.
2: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리 손병렬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랑이 넘치며 믿음 충만하고 선한 그리스도의 베푸심을 이웃에게 나누는 행복이 아주 넘치는 그러한
0: 네,
1: 교회입니다.
0: 맞습니다. 정말 행복이 넘쳐요. 제가 이 중앙교회 뭐 사회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몇번 갔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단 너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시고요, 환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 열정이 남다른 교회가 아닌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진짜 뜨겁잖아요,
1: 네,
0: 집사님.
1: 맞습니다. 그 찬양으로 정말 많은 회복을 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포항중앙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숙박시설을 처음 시작하게 된그 계기도 궁금해요.
1: 네, 사실 영일 때는 옛부터 북부 해수욕장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0: 네.
1: 몇년 전만 해도 참그 주변이 많이 노후된 건물들이 많았고, 사실 외부에서 여행을 오시는 여행객들도 마땅히 쉴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시설적으로 많이 열악했던 것이요.
0: 네.
1: 그때 무려 21년도에 제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포항에 오시는 여행객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추억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 끝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때가 2021년이었는데
1: 네네.
0: 어떻게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면보다 비대면이 이제 시작이라 저희들도
0: 네.
1: 지금 무인으로 이렇게 키오스크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뷰나 이렇게 사진으로 쭉 보니까 참 쾌적하면서도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 성도님들께서 참 쾌적하고 편안하게 쉼이 누리면서 갈수 있겠다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 요즘 막 호캉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2: 네, 저희 나이에도 호캉스로 좋은 곳에 가서 그 숙소 안에서 푹 쉬는 거를 다들
0: 맞아요.
2: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가끔은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막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 또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이곳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호캉스, 정말 이 행복한 바캉스를 누릴 수 있겠다 막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매님도 한번 궁금한 점이 시간 여과 없이 한번 질문해 주시죠.
2: 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포항 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님이신데
0: 그죠?
2: 극동방송을 평소에도 청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계속해서 청취하고 계신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1: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차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때마다 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고 있었고, 찬양이 나올 때는 늘 따라 부르고, 설교 말씀이 나올 때는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또 극동방송 주파수 맞춰두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던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또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귀해요. 집사님, 저희 극동방송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청취하시면 24시간을 들으세요. 많은 분들께서.
1: 네,
0: 예, 우리 집사님께서도
1: 맞습니다.
0: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네네, 뭐 있는 라디오를 틀 때마다

0: 항상 극동 방송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 친구이자 네.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믿음 네. 생활의 절친한 벗이 아닐까 네. 또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지사님 또 그 극동 방송을 또 물질로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후원을 결심하셨던 그런 이유, 그런 계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0: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항 극동 방송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저의 삶의 감사와 받은 은혜를 우리 포항 극동 방송 청취자 분들께도 조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1: 극동 방송으로 받은 그 감사와 은혜를 또 흘려서 이렇게 보내고자 이렇게 또 후원을 결심하게 되셨다는 우리 집사님 말씀이 참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매님.
2: 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닮으신 집사님의 모습이 저도 많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믿음의 기업 우리 믿기만 나오시는 우리 대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서는요 정말 이렇듯 예수님께 받은 감사가 참 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물질로 그 감사를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포항극동방송의 절친한 벗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매님이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2: 네, 또 흘려보내신 거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큰 기쁨과 유익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얻은 기쁨과 유익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약을 받을 때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1: 네.
0: 이때 사장님 저 극동방송에서 숙박권 당첨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문의가 와요.
1: 예.
0: 그땐 너무 기쁘더라고요.
1: 와~
0: 네. 고객을 늘 잘 섬기고 고객분들이 숙소가 이쁘다 잘 쉬었다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늘 기쁘고 또 보람되고 그랬습니다. 네네.
1: 정말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쿠폰이라든지 이렇게 무료 숙박 이용권 뭐 이런 거를 받고 쓸 때 뭐 일반 기업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이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소통을 했었는데 정말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 느껴지시죠? 그
2: 네.
1: 쿠폰을 우리 사용하시려는 우리 극동방송 당첨자분들, 성도님들, 청취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이게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전화가 아니라 너무 반갑고 기쁨의 전화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2: 네, 옆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환한 미소를 네. 지으시면서 하는 걸 보니 실제로 전화하실 때도 엄청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기쁨의 이 전화라고 또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귀합니다. 오늘은 포항중앙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동술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지금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 찬양을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저는 이 찬양 중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하셨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50을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 생각하고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이 찬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장님께서 나눠주신 이 추천곡, 이 간증의 스토리와 함께하면서 함께 듣고 오실게요.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0: 뒷자리 987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포항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술 안수지사님을 통해 더 행복한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감사하는 하루로 더 행복한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후! 집사님, 우리 9877님께서 같은 성도님이세요. 포항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고 하네요. 힘이 난다고 합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연락 주십시오.
0: 한번 연락 드리세요. 우리 예. 9877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많은 방송하실 분들께서 이같이 힘을 얻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2312님 포항 극동방송 화이팅!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간증이 이야기가 왠지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2005년도에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포항중앙교회를 지금 쭉 나오고 계시고 믿음의 여정을 지금 2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2005년부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돌아보면 살아온 여정과 또 그 안에 간증을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큰 은혜였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지나간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모두 우리 주님이 하셨고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감사해왔던 삶, 그 가운데 주님께 또 감사의 그 제목들을 찾고 그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매님, 우리 집사님의 이렇게 간증의 여정 이야기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2: 이렇게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저의 삶을 이제 짧게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옆에서 가졌는데 참 제가 감사가 좀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건데 제가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아,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역시 감사는 이 제목이 있다면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감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감사가 마치 그런 표현이 있죠. 전염이 된다고. 하품이 전염되듯 감사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스토리로 이 시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이 친절한 서비스와 예수님 닮은 미소로 이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처럼 저희 포항극동방송 지난 25년간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파하며 또 달려왔는데 어찌 보면 비슷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극동방송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네, 순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 포항극동방송의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0: 네.
1: 하나님

0: 께서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방송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뒤처리 138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저의 은사님이자 목사님이신 임마누엘 교회 김태용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스승의 날이죠. 또 우리 은사님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꼭 우리 은사 선생님들께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더불어서 바랍니다. 자, 지사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정은자매님 좀 어떠셨나요? 보여주니까 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소감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제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1: 야!
2: 참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닐까처럼 들리는 또 이 아침이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을 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평안을 지금 누렸어요. 우리 자매님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사님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끝으로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포항 지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울러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지도와 교직 생활이 많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께 힘내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할렐루야입니다. 포항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더불어서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자매님 스승의 날 오늘 한동대학교 가실 거잖아요. 가셔서 우리 은사님께 교수님께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까?
2: 네,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수님의 이제 오피스를 꾸미는 행사가 항상 있는데요. 저희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매님께도 우리 교수님의 이렇게 존함을 이렇게 딱 말씀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2: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전명희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에서 제가 정말 많은 배움과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전공을 바라봐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겉면의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정명희 교수님이죠. 저도 우리 교수님 그때 방송과 한번 오셨을 때 인사 나눴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정은 자매님의 이런 입술의 고백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우리 정은 자매 너무 어여쁘죠?
0: 네. 옆에서 봤는데
1: 네.
0: 예, 너무 귀여우세요.
1: 맞아요. 네, 귀엽고 예쁘시네. 어여쁘고 그리고 예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믿음의 중심이 아주 잘 올곧게 세워져 있는 우리 자매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면서요. 지금까지 호텔 더 에잇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정동술 안수집사님과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였습니다. 집사님 은혜로운 간증으로 이 시간 수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참 은혜의 시간 보냈어요. 오늘 또 온완 세 글자로 이 출첵제 시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세 분 추첨 드릴게요. 주제를 8031님, 8373님, 그리고 2485님 세 분이세요. 8031, 8373, 2485. 우리 세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샬롬 좋은 아침회를 통해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 정말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라고 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갔고 25절에 보니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 26절에 보니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있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라고 해요.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동족 상쟁의 참혹한 일의 책임이 형제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이 맹렬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요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족을 운운하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모든 전쟁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나요? 요압도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어요.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책임이 먼저 전쟁을 제안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합니다.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자기들의 처소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 추종자들도 밤을 새워 자기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결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싸울 때는 몰라요. 그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바람피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외치면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람피우도록 외롭게 한 당신 때문이야 를 외칩니다. 그 통에 내 옆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비록 다음날 전쟁을 그쳐 각자 돌아가더라도 이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때문이야 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쟁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둘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서 양측의 피해만을 놓고 보면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감안하면 용장 아사헬을 잃었으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양측의 전사자 중 각기 12명은 기브온 연못에서 일제히 죽었어요. 거기서 소년들이 죽은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7명이 전사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두 집안 싸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해요. 그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겨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이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조건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대적인 사울의 집안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까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라를 더 중요히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안까지 껴안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사울 집안까지 다 껴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복수하려 들지요. 내가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까지 다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다윗은 어떤가요?
수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0: 있습니다.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데만 집중하나요? 내 옆 사람도 돌아보나요? 내 시간과 물질을 이타적으로 쓰며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실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임원이었던 저는 학예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행사 당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부담과 욕심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안해서 함께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결과인데도 비겁하게 친구를 탓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은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동생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도 혈기를 내며 서로를 죽이려고 무의미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결국 30절,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도 혈기와 고집을 내세우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더라도 빨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수없는 광야를 지나며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울부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에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간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곁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를 외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번에 강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점점 강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어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양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캠프 고잉 비전 고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은혜로운 예배가 함께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0: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 잘 지내요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프랭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온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가장입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준비합니다. 마트에 가서 최고급 와인, 스테이크 찾고요. 바베큐 그릴을 손질합니다. 완벽한 파티를 꿈꿉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라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자녀들이 함께 모일 날에 대한 기대가 크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한두 명씩 전화가 와서 일정이 바빠요, 아이가 아파요 하면서 오지 못하겠다 합니다. 아무도, 네 명의 자녀 중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프랭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뉴욕, 시카고, 덴버로, 라스베이거스로. 2009년에 나온 영화 모두 괜찮아, Everybody's Fine 이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Everybody's Fine, 모두 잘 지낸다 라는 말이죠. 자녀가 모두 잘 지내고 있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 잘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니 먼 길 가는 게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낸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뿌듯하고요, 자랑스러운 마음 함께합니다. 가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자식 사랑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처음 큰아들 데이빗 방문해서 뉴욕에 갔는데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을 문 밑으로 늘어놓고 옵니다. 외로운 여정입니다. 텅 빈 레스토랑에서 혼자 외롭게 밥 먹는 모습. 어쩌면 이 장면이 프랭크의 인생 전체를 보여준 압축판 같아요. 외로운 시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잘 키워내었다는 보람으로 이겨왔습니다. 시카고로 갑니다. 딸 에이미는 누가 보아도 와 할 만큼 엄청나게 멋진 그림 같은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 본인도 인정받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가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못 가요 했는데 안 아프고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주가 식탁에서 자기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 벌레 보듯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와 있는데도 마치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나 아빠 정말 싫어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집도 크고 오랜만에 방문한지라 한 이틀 쉬어갈까 계획했었는데 딸은 아빠가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둘째 아들 로버트를 찾아서 덴버로 갑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장 지휘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저 뒷구석에서 타악기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데 중간에 빠져나와도 표시도 안 나는 존재감 약한 단원이에요.

지휘하지 않니? 오늘은 안 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은 안 한다는 말이 계속 했는데 지금만 안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언젠가 하고 싶은데 not now 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딱히 거짓말이라 하기도 힘든 뭐 그런 말이

0: 했다 하기는 힘들어요. 아빠가 내가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빠를 배려해서일까요? 그게 정말 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버트는 제가 곧 팀과 함께 유럽 투어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덴버를 떠나서 막내딸 로지가 있는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라스베이거스 가니까 막내딸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리무진을 타고 모시러 왔습니다. 여러분 리무진 아세요? 타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탑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스포츠스타들이 많이 타거든요. 자가용으로 최고의 기사를 부리면서 그렇게 아빠를 집으로 모셔갑니다. 최고급 고층 아파트, 운동장같이 넓은 거실, 반짝반짝하는 가구들. 성공한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흐뭇해하지만 뭔가 어색해요. 이 밝은 모습에서, 쾌활하려고 일부러 너무 노력하는 듯한 모습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내가 여행을 너무 길게 했구나. 사양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병원에 누워있고 세 자녀가 옆에 와있는 거예요. 이 혼수상태, 심장마비 빠져서 혼수상태에 있으면서 꿈을 꾸는데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겹치면서 자녀들이 감추어왔던 모습이 드러나요. 큰 딸은 부잣집이지만 남편이 계속 말썽을 피워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휘자는 고사하고 유럽 투어도, 여러분 투어는요 중요 멤버만 가잖아요. 돈 드니까 유럽 투어에도 못 따라가는. 막내는 정말 가난하게 근근히 남의 집 애 봐주면서 살아가고, 그 집도 친구한테 하루 빌린 거고요. 리무진도 물론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꿈에서 보았다라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의 어두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라고 꽉 누르고 있다가 이게 혼수 상태가 되니까 느슨해지잖아요. 사실이 막 떠올라오는 거죠. 왜 이 자녀들은 솔직하지 못했을까? 아마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뭐 좋은 말은 하고 100점 받았을 때는 이야기하고 낙제하실 때는 굳이 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쌓여서 그렇게 됐겠죠. 그 마음에는요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는요 우리가 아는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가장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엄마 아빠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막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한 불가피하게 현실의 아버지의 기억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지 유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1: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0: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버이주일인데 아버지 이야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요 조금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원이 레헴인데 여성의 자궁, 모태, 메이트릭스를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여린 생명을 그 품에 품듯이

0: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성적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나님을 암탉으로 묘사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엄마처럼 묘사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어부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이미지와 좋은 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엄마 아빠를 합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출발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아이들은 엄마하고만 말해요.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받으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엄마 있어요? 엄마 바꿔주면 그대로 끝입니다. 평생 한 대화가 전화가 그것뿐이에요. 엄마는 아이들하고 한참 대화합니다. 어떻게 지낸대? 물어보면 모두 잘 지낸대요. Everybody's fine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빠에게 아이들이 솔직한 이야기하기 힘들어할까요? 기대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에는 내 중심의 기대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숭고하지만 순수하지 않을 때도 많죠. 세상에서 아이들 성적으로 따지고 여러분 사람을 세상의 성취로 따지는 그 가치관이 그 기대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 기대가 사랑을 억눌러서 숨막히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이 배려일까?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그려놓은 가정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가정의 이미지 아이들은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 아빠의 그림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완벽한 파티를 준비하면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파티를 그리는 그 이미지는요 완벽한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가정이 갈등이 많은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파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완벽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삶, 조금도 부족함 없는 너무 좋다 그런 삶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수천 명인데 이 많은 가정 중에 여러분 단 한 가정이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아는 이분의 가정은 아무 걱정, 아쉬움 없는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는 가정이다. 한 가정이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다 찾아보아도 없을걸요? 세계를 다 뒤져도. 아니 오늘을 사는 사람 아니라 역사를 다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그 모든 영광, 성공, 재물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도 헛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요 기억하십니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 부르는 그것 말고 숫자로 표현된 성공의 지표 그 강박 말고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고 좋은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 좋은 삶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소화는 쉽게 말하면요 존중한단 말이에요. 존중한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한다 뭐예요? 선생님께 인사 잘하고 무례하지 않는다 일뿐 아니라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노래 배우는 학생이 나는 별로야 소질이 없어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 너는 정말로 대성할 자질이 있어 이 맥락에서 선생님을 존중한다면 뭡니까? 선생님의 판단과 의견을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비록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1: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

0: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질 급한 우리 아버지, 다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평생 그거 막아서서 자녀 앞가림 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경상도에 특별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내는 아빠, 나에게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아빠, 그래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는요,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깊으면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죠. 옛날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어우, 작아져요. 사랑은 하는데 잘 보이고 싶은데 위축이 돼요. 우리에게는 자신이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만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그러나 사랑받은 존재임을 일깨워줌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0: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은 멀리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어요. 용서를 믿지 못해요.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다 갖다 버렸다가 다시 집에 가지고 와서 주저앉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하면요, 죄를 끌어안고 있을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별히 사랑받을 자격, 사랑할 자격.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 사랑하는데 아이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 그 밑에 깊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복이 될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기쁨이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으로 혹은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프랭크는 영화에서 멋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완벽한 세팅, 초청장도 정성들여 만들고, 그런데 자녀들은 오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모인 것은요, 쓰러져서 병원에 누웠을 때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고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자녀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먼지와 같다라는 말이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파보면요, 실패해보면요, 쓰러져서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조차 내 힘으로 못하게 될 때에 조금 실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먼지라는 것이 실감난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이런 비참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위험합니다. 그 교만 가운데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큰 사업을 해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떡하나,

애들 어떻게 키우나.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잘했어요. 남편보다 더 잘해가지고 사업이 몇 배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IMF 때 부도가 나서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거의 막노동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남편 떠난 지 수십 년 된 후에 배필을 만났습니다. 후에 각각 권사님, 장로님 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작년인가 미국 가보니까 아드님도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 모두 내 돈을 보고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모두 다 잃고 나니까, 가난하게 되고 나니까 좋은 사람이 눈에 보이고 용기를 내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졌을 때에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우산 하나 붙잡고 온 비 바람 다 맞아가면서 바람이 한 번 더 부니까 그 우산마저 다 망가져버리는, 그걸 붙잡고 어떻게 가정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주인공 프랭크는요, 이름 뜻이 솔직하다는 말이죠. 그 자녀들에게는 솔직하기 힘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이 프랭크는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비추어줍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까워지지 못한 안타까운 관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I'm fine. Thank you. 근데 여러분, I'm fine 이게요, 굉장히 허접한 영어입니다. 아세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거렸습니다. 막 잠도 못 자고요.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그냥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출근했어요? How are you?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I'm fine. 막 사업이 힘들어서, 자녀가 힘들어서 마음이 온통 먹구름인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I'm fine 그럽니다. 이 영화에 보면 정말 프랭크의 마음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실은 아프다. Truth hurts. 어떤 일인지는 말 안 할게요. 시간도 없고. 영화 보십시오. 이게 영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영화 볼 때 재미없을 것 같아서. Truth hurts. Hidden truth hurts more. 진실은 아픕니다. 그러나 진실을 감추면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몸 어떤 부분을 다쳤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끄집어내어서 약 바르고 치료하는 거 아프잖아요.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도 틀어놓지 못한 진실을 끄집어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이 외로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가족들과 마음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앉아있는 이 외로운 노인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여기 계시네요? 함께 앉아도 될까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가족이든 교우든. 어제 우리 새가족반 울림과 어울림 종강파티 환영에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공동체별로 소개했는데 마태 공동체가 나와서, 여러분 소문의 낙원 노래 아시죠? 아주 앙증맞게 춤을 췄습니다. 이 노래 우리 유치원에서 영상 올렸어요. 뭐 200만 가까운 조회가 나와서 막 포항제일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노래 제가 수차례 듣다가 어제는 이 대목이 와닿았어요. 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맨 첫 마디, 잠깐 앉아요. 그 뒤에 좋은 말 굉장히 많아요. 뭐 수프도 있고 뭐 불치병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게 시작되는 게요, 잠깐 앉아야 시작해요. 잠깐 앉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요, 잠깐 앉아서 서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대화

대화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아니죠. 저는 여러분 가정이 잠깐 앉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교인들이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크고 작은 기쁨들 말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의 낙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오시면서 식사도 못하시고 가시는 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공동체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일주일 내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깐 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끼 대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다 힘들게 살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프랭크가 아내의 무덤 앞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독백을 합니다. 이때 하는 말이 Everybody's fine. 여보, 걱정 마세요. 모두 잘 지내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Everybody's fine은요 그냥 현실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 영화죠.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고 바닥보다 더 밑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고 큰 슬픔을 겪지만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모르고 내 기대에 따라서 잘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사랑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살아가려는 애쓰고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모두 잘 지내요. 그 모든 아픔을 다 알고도 그 부족한 모습 알고도 잘 지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성적을 100점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승승장구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지내요. I am fine, you are fine 할 수 있다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주일에는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함께 가족들이 잠깐 앉아서 아빠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지만 아빠 나 무척 힘들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아빠 사실은 이라고 시작해서 마음속의 이야기, 참아 못했던 약함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에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On journey,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인생길 다 나그네 길이에요. 어디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잔다 그러면요 밥 먹는데 뭐 멋진 접시에 차리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코펠에 라면 끓여서 냄비 뚜껑에 먹어도요 좋아요, 괜찮아요, 신나요. 집에서 우리 집인데 다 깨진 그릇에 뭘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슬프겠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파티도 없어요. 완벽한 파티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길 위에서 나그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앉아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압박이 많지만 아니 정신없이 바쁘고 삶에 압박이 많을수록 우리 삶에 눈물 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잠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서로 나눌 시간이
필요

0: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직하게 용기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서로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지난날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길 당당히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